위성산이 그지 바트지 도모지요 바트스코노 때인제나 다다가 저 셰록 도모 아 다인주 텐트 그 차리다 셰록 로로로로리 드케 다다가 조고노 아 샤바트지 지거리 샤바트기나 셰록고나 갔다 카드카리 안디 저즈고나 나갔다미 드게 지거리 대당하다 그렇게 구수고 코네로다 지라 리코이너 아 리코다 디디디 아 대당에 다치려나 리코티는 아다다가 라프스압 대조니 종스압 담오엘리 디능아 되고노 당마이나 담오 아제 대당나다 당상이잖아 아주 보트지요노 사사송나 특바지가 샤무샤무즈가 담오 통조노 코르즈다시 그 통조가 가이다 그존 어 대당나다다가 보트가는 거 코지엠부터라 리콘 리콘다 당상이잖아다 시그다 아주 아 시급 상거지 당접 찬리거라 차셨고 아 리코트 통나다 지라 접하는 거 게트 칸노마 이 탑거지 셰콘터 되게 다 강머땅 젤리셰나 어다 도모라셰치 오늘에 다니다 옙카스코는 데인저즈코 다 옙칸다 어단 된 제시 직통 남아나 추요소 리자라다 다 데스름 부치가 다 벤지양 홈부 아 화든 제즈근 자와 어떤 벤문스가 용적가 벤문가 능나 처리해지는 데게 송어가 로엽지와 달라 종세식시에 나아시 아 다다가 일 패무 채와 러다가 다 하론바 저송 남성 다가 한바 척발라 다가 셰프르 능양시 어다 사자라라니 처리해지나 다가 하론바 아 조고누 쟁고 어떠 쟁부터 다 처리해지나 다다가 옆카리에시 아, 리더라다 송접 시작당 시작 아랑종 소시지 공돈 시작된 바 타나스 드케다 공돈 시작당 아들인데게 티나치레즈나 다란디 예프칸데 인자 로치긴디비 하 감부영 마임바 하 글론바영 마임바 저송당 담바 어단 더다치레즈나 다다 예프하인스 드게다 다그 예프칸데 치레즈나 찰녀 속다 폭비니등 세르거 위위 동트 저바 마임바 텐로니다 왕조터 루식냐르위다 아 감노 렌샹 다가 쩨송덴비카 토무즈케냥아다 쩨스키요다스나다 다가 예프카스키요시 데다다 아주 오크사장이나 당상이나라 주고노 하 감부터 근카 다 아주 다와 저와 직직그데다 하 감부지다 땅 하 감부터 다라 시르카다 토르나다 머브가지 데다다 아주 다가 하 감부카 그 특박구노 토모요카지 아 어제 워크사장도 천우답게 당마이나 책금라도 모라메이크 대단하다 하가 리스 전환도 냐츠나 그게 냐츠했던 아직은 니온 아직은 지금 다 공리시했고는 하가티가 저거 감가지기 대단하다 하다시 그 좋아심니 그게 때문에 리더는 더나시했고는 그다 점아요니 때문에 말이 다 하 점아와기 요는 말 그게 루어는 말 아 리그 지금 찾으려지나 다다가 우체지 다 존다 산이 암두고 쇼온다 산이 우체스코 우체 나처럼 망치신지나 낭주리 다 낭초 그렇게 쓰지라 아이라 다다가 치그라 점아젠부 다들이 대인제스 그다 교퍼그나 르그땅 된로니 교퍼 카다미 다 사치사송어 비리 지금이 다다가 저 시카라 대톤디 사티고 타조 랑이 어사고 누더니가 다가 어가조 파이니 다가 우체세라 어때인제나 다가 다가 아르가 니와시 아 대한체니다 다가 다크시고노가 옙칸도 당마 소기요사제다 ᱫᱛᱨᱟ ᱞᱟᱠᱨᱢᱛᱷᱚᱱᱤ ᱠᱟᱨᱜᱮ ᱞᱟᱜᱱᱮ ᱡᱩᱡᱜᱮ ᱠᱟᱱᱤ ᱫᱢᱚᱡᱤᱱ ᱥᱚᱠ ᱛᱟ ᱛᱮᱱᱚ ᱛᱟᱵᱠᱟ ᱟᱡᱚ ᱦᱩᱭᱤᱱᱥᱚᱱ ᱨᱟᱛᱟ ᱱᱟᱪᱟᱝ ᱥᱟᱣᱥᱮ ᱪᱮᱢᱮ ᱨᱮᱴᱟᱨᱟᱛᱟᱱ ᱫᱤ ᱦᱩᱭᱤᱱᱥᱚᱱ ᱤᱧᱡᱱᱟ ᱫᱟᱜ ᱛᱟᱝᱥᱟ ᱤᱛᱟᱞᱤ ᱪᱩᱭᱞᱤ ᱫᱟᱛᱟᱝ ᱭᱩᱨᱚᱯ ᱠᱮ ᱡᱟᱠᱷᱢᱱᱟ ᱫᱟᱜ ᱯᱷᱟᱠ ᱠᱷᱟᱛᱮ ᱛᱟ ᱭᱮᱯᱷᱟ ᱛᱟ ᱡᱚᱜᱚᱠ ᱥᱚᱠᱚᱨ ᱛᱟ ᱯᱷᱟᱠ ᱠᱟᱝᱤ ᱪᱮᱢᱵᱚᱭᱞᱤ ᱞᱟᱝᱛᱟᱝ ᱛᱮᱱᱨᱚᱱᱤ ᱛᱟᱥ ᱥᱟᱝᱢᱟᱭᱞᱤ ᱪᱤᱛᱟᱝ ᱞᱟᱠᱟ ᱪᱷᱟᱡᱟᱨᱤ ᱛᱮᱦᱮ ᱫᱟᱜ ᱱᱟᱝ ᱪᱷᱮᱠᱚ ᱞᱟᱝᱤ ᱪᱷᱟᱠᱟᱢ ᱜᱤᱡᱜᱛᱟᱝ ᱛᱟᱱᱤᱛᱟ ᱛᱮ ᱛᱟᱜ ᱛᱟ ᱦᱟᱨᱱᱚᱜ ᱪᱷᱟᱱᱚᱜ ᱞᱤ ᱠᱷᱟᱨᱜᱮ ᱛᱮ ᱞᱤᱡᱮ ᱢᱟᱝᱥᱟᱣᱠ ᱠᱟᱝ ᱛᱟᱨ ᱪᱤᱝ ᱛᱟ ᱫᱟᱜ ᱠᱷᱟᱨᱜᱮ ᱛᱟᱜ ᱧᱩᱢᱟᱭᱞᱤ ᱛᱟ ᱛᱟ ᱪᱤᱠᱱᱟᱝ ᱠᱷᱟᱨᱱᱤᱝ ᱜᱞᱚᱜ ᱡᱩᱛᱮ ᱠᱟᱭᱤᱡ ᱜᱚᱱᱚ ᱚ ᱛᱟ ᱛᱟ ᱛᱟ ᱵᱤᱧᱡᱮ ᱞᱩ ᱪᱤᱠ ᱡᱩᱝ ᱜᱚᱨᱠᱚᱱᱮ ᱛᱮ ᱫᱟᱝ ᱞᱩ ᱧᱤᱨᱤ ᱥᱟᱢᱡᱤᱱᱟᱝ ᱜᱚᱨᱠᱚᱱ ᱛᱚ ᱢᱚᱨᱟ ᱭᱚᱥᱠᱚ ᱛᱮ ᱫᱟᱝ ᱱᱟ ᱛᱟ ᱫᱟᱜ ᱟᱪᱟᱥ ᱜᱚᱱ ᱯᱷᱟᱠᱷᱟ ᱛᱟ ᱫᱟ ᱫᱟᱜ ᱠᱷᱟᱜ ᱛᱤᱪᱚ ᱛᱟ ᱨᱮᱱ ᱥᱚᱱᱟ ᱫᱟ ᱞᱟᱠᱟ ᱜᱟ ᱱᱚᱠᱷᱩ ᱛᱟ ᱪᱤᱜ ᱱᱚᱢᱵᱩ ᱜᱟ ᱭᱩᱠᱷᱟᱞᱤ ᱪᱤᱛᱟᱱᱟ ᱛᱟ ᱠᱷᱟᱭᱚᱠ ᱠᱚ ᱫᱟᱜ ᱠᱷᱟ ᱛᱟ ᱛᱟ ᱛᱟᱨ ᱚᱢᱟᱨᱩ ᱤᱫᱚᱱᱤ ᱱᱟᱝᱱᱟ ᱪᱷᱟᱢᱮᱱᱤ ᱟᱱᱟᱢ ᱪᱤᱜᱮ ᱭᱚᱱᱤ ᱥᱟᱣ ᱥᱟᱣᱮᱞᱤ ᱱᱤ ᱪᱟᱯ ᱛᱟ ᱱᱟ ᱫᱟᱜ ᱠᱷᱟᱨᱜᱟ ᱪᱤᱜ ᱡᱟᱝ ᱥᱤᱜ ᱫᱟ ᱡᱚ ᱟᱠ ᱛᱟᱝᱢᱩ ᱛᱟᱝᱢᱩ ᱟ ᱪᱤᱜ ᱱᱤᱝᱮ ᱪᱤᱜ ᱦᱮᱠ ᱞᱤ ᱛᱟᱝ ᱢᱟᱱ ᱡᱟᱱ ᱡᱟᱭᱱᱤ ᱚ ᱛᱟᱢᱩ ᱟᱠ ᱛᱟ ᱛᱟᱢᱩ ᱡᱚᱜᱤ ᱣᱟᱨᱮ ᱚ ᱛᱟ ᱛᱟᱡᱩ ᱫᱟ ᱪᱷᱨᱮᱡᱱᱟ ᱛᱟ ᱭᱮᱯᱷᱟᱥ ᱠᱚ ᱭᱮᱯᱷᱟ ᱱᱟᱝ ᱜᱟ ᱪᱷᱟᱛᱟᱝ ᱫᱟᱢᱵᱟ ᱛᱟᱢᱩᱨ ᱛᱟ ᱛᱟᱛᱟᱝ ᱥᱤᱜᱚᱱ ᱪᱚᱝ ᱪᱷᱨᱮᱡᱱᱟ ᱟᱡᱩ ᱛᱟᱝᱥᱟ ᱫᱤ ᱡᱚᱝᱠᱩ ᱞᱚᱵᱥᱚᱜ ᱪᱷᱟᱜ ᱡᱟᱢ ᱢᱟᱨᱜᱨᱟ ᱴᱟᱝᱧᱚᱢ ᱢᱟᱨᱠᱟ ᱡᱩᱜᱚ ᱱᱚ ᱛᱟ ᱛᱟᱝᱥᱟ ᱟᱱᱫᱤ ᱥᱴᱨᱟᱱ ᱥᱟᱱᱤ ᱟᱡᱩ ᱪᱷᱚᱨᱢᱩᱱ ᱥᱟᱭᱤᱱ ᱡᱮᱱᱟ ᱥᱴᱨᱟᱱ ᱨᱟᱱᱫᱮ ᱛᱷᱟᱱᱤ ᱱᱚ ᱛᱟᱯᱠᱟ ᱚᱱ ᱫᱟᱥᱟᱱᱤ ᱭᱚᱝᱜᱚ ᱱᱩᱜᱟ ᱛᱟ ᱡᱟᱨᱠᱤᱠ ᱞᱟᱡᱜᱤᱥ ᱠᱚᱱᱚ
paka daga yepka zhaka zhaka no awa da tari. Ta yin jana mangchi shi hkami dori. Yang nang na hkami ni ta mura yu nari ta daga kongni shi kun te rikandra ta mura yu wari. Ta yi tang na di khaga rikasa chirwa ta yin jaza ka yang tangsang. Ta kazi tangsang yin jana tangma gata li tara liga yu samari. Ta tangma yin na chirayaz na khata ta daga hakta shari tazu shi tanga dantro ta daga khata ta daga kunga simu chik chik shabca. Chiksa tamu nga ta daga andi chazgo nare kwayi. Tekhe ta daga zo khanga nangni khang chik chik chama shimbu jangu. Awa tamu ga to niviri taka ga to teke te tanga ta karge. Awa ta chama shimbu ini. Ta ta daga zo chungku nangka ka daga ta lopshok sakhan manga ni ta daga sega riganda tangsangra manga tengo ni tari. Te tanga di riksa jirwanda inja na ta. Awa yipkhaaz na ta ngin zin ta yisang yuga zin. Ta nda ngin ngotro yi chuk chazin zin na manchi na yung. Acho nda ngotro yi chuk nda mo kohka meka. Te no tabka ngin da ni tsgayaz chik shen no jim tsin ta yin. Te tanga na ta daga di yipkhaaz kunu ta ta mosri. Te tanga ta daga warim nyangwa changzang chuk da ngaga si ta longde azo warim da anyang song na yung zangas ki war. Ta warim kongni ngotro tsgayaz yi tanga. Te cho ni changzang uus kunu ta chang sarwari. Te tangna achu daga kongni inja na tanda yignur tsige khordo soka. Warim nyangwi changzi daga rimgdanga tazi oka. Tanda inju chira warim nyangwa shigri, tenu changzang shigri. Ndarkara ta daga ta alunga ta chukta nga asi. Ta alung chukti kuga ta sama chukta kirwa yenski yore. Tiyanchini chire zina tanda satsikwa ka margi zinta ngeenda na ta mga meka ngeen changa zhonu tabka chire zina ta lila kamni chukta ngagzi tanda di sama mari kamni yikyunda yang chukta kirwa yinzi alung. Tidro ni tal ngi shikpa manga yinzi tal ngas kunu chirtang tanda azo sama mari go tanda azo shawa cholam ka kongsa kirwa re. Tidang na ngeenda ni tanda di nanga tsikandar ka ngeen nangni malang. Tanda inja zika tal zhizina azo kanti lakti. Zhivu teta daga anam shikida tanga shikwaayi na chire alunga panas kunu ta tari. Tero ni erchab guanyul pangwar shaasi. Oya, tanda inja zika ta daga ndi shas guanare erchab skunu da azu ayerma, ayerma inka ziri. Te tanga ayerma skunu de daga azu zhung manga nangna ra erzi tiga tishog. Tanda chigu shas guana kamka tiga sa shukiya. Azi daga ayerma zina kazi kamba ga yata tara mafshani. Tamu zara mo kamka kadang ni, te tanga ta erma zina erma si, yoka zina oka si kinanda, o tamu kazu kano no, o ta ten sari. Te cho ni konyo karisa o chirwanda ta daga ta pangsaka yore, tiga ta daga longa ndeta daga erchabta daga konyo nda mabzanga si. Te cho ni gopa ta tanga matu oos kuno ta, gopa chirtangi na daga gopa nda lukurta gopa nangani gokhya nda longa pangara. Te tanga ta gopa nangana rigo manga yo no tabka, gopa tamchi matu oos kuno, satabdakta naru tu matu oos kuno, nda daga hyo meka da zinir ta. Te matruki meka, hkyu mekas kunu tariya. Ta daga huynchuk jina azi napa zo tsomjiz kira daga azo napa zo kacha chiti na aro kyu zige zi nkiko kaba, kikhna kyu chamureta na ata kikhna nga mkyu nga tasir jina na ta matu oos kunu nangtun tari. Aya, tani aga tang sivuchi na chukta nga zi ta chargari. Tato ni ta sivuchi skonu nda khankayin skonu tari. Te tangna ta ta daga longa daga sepchi griksa chirwa yansi. Tani yang karge yang shawa cholam ga nangtun tsige tontang. Ta so tang torang makyam lipu changta majigin roli pangwar shaasi. Ota sul skonu gongmori. Torang skonu nangri ngasiri. Deta taka mankyam tazinari. Yata zi napa zo seche zikara aro chu nangri gongri ta chu taka taram bakamandako skonu ta tari. Te na ta chire lipu ta ta kika manjo osi. Ta nroli pangwar shaasi. Nrojo, dgju, leju. Lika liju tatam chibu da chik pang tamayi na chire da sama andi chitguna along da cho matabis ki wari. Tige da chin dani inja na ta si tang cholam niga chapchiga yungi wari. Chartang inja zika zu ta da ga si indara cholam niga njawa tambu yawari. Azi si tango nundarka ra cholam ga khonsa dinara chukhnari. Oya dani chire zina ta waka, nyanka, khawi ha. Gokha, Nawa, Rakha, Tsokha, Tenama, Pangwar Shaasi. Ata, Khaganang ni ndar ka Pangskiyo, ta Wakha, ta Walangkha. Teto ni ta Radak Hanyangkha, Radak Khawagkh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간진카위종저 삼근한지 지난비 라조데르 디다탕 넘버 3 30 농진반다에 남소능정도년 팅킹 워크노 틴동송 상친 덤들니 도체 버크니기 냠게도고노 드브즈람 둥글레 츠니나 나나레슨디 송르바당 돈즈바 도진제인 나데나양 아르젠탕 아치 인덤르 코르급 자팀탕 첨술 영나 첨글르 딩글크 능츤다르카 메퍼 리다탕이 첨튼기 코르급 땡고나 자치칼와당 자치람주아야나 마마 모속소수 냠줄고사 긍득조크 디코라 냠길 호종해 주의

나 자치 갈로아당 자치 람로 소소가 남즈 이나라 남르 코르크 자툼 땅 참술 잉나 참클러링글까 능슨 더가 메포르조 줄라카 냠 죽고네나 돈네 군이 나니마레 레진타영 마치 돈친 몽고땅 아랑니르 데인지그땅 데팅 고 줄라카 발파캉 몽즈르고가 티르타브긴 아치 레츤데나 냠마레 레진타 사그니 소소군 남르 녀트반데 카

0: ᱡᱩᱣᱚᱱᱤ ᱟ ᱛᱚᱢᱩᱜᱚ ᱱᱮᱪᱨᱟ ᱪᱤ ᱡᱟᱨᱡᱚᱱ ᱫᱮᱞᱮ ᱛᱟ ᱠᱷᱨᱠᱟ ᱭᱟᱱᱱᱚᱝ ᱜᱮ ᱠᱟᱯᱠᱚ ᱨᱮᱢᱡᱚ ᱫᱮᱱᱡᱟ ᱠᱚ ᱠᱚᱱᱮ ᱪᱤ ᱛᱚᱱᱛᱚᱱ ᱥᱮ ᱡᱮᱞᱟ ᱛᱟ ᱛᱮᱵᱡᱮᱱ ᱛᱟᱝᱜᱮ ᱛᱤᱡᱮᱱ ᱜᱮ ᱥᱮᱠᱤ ᱚᱱᱚᱜ ᱟ ᱥᱟᱵᱡᱩᱜ ᱱᱟ ᱵᱟᱛᱟᱝ ᱡᱟᱨᱤᱭᱩ ᱠᱚ ᱨᱮᱢᱡᱚ ᱫᱮᱱᱡᱟ ᱥᱮ ᱫᱤ ᱛᱟᱥᱚ ᱱᱟᱝᱫᱚᱝ ᱜᱮ ᱪᱟᱱᱤ ᱱᱟᱝᱫᱚᱝ ᱥᱮᱢ ᱨᱮᱞᱟ ᱪᱤᱝᱭᱮᱱ ᱛᱟᱝᱱᱟ ᱟ ᱡᱚ ᱠᱟᱱᱛᱷᱟ ᱭᱟᱨᱢᱟᱨ ᱟᱱ ᱡᱚᱜᱚ ᱫᱤ ᱛᱟᱥᱚ ᱠᱚ ᱨᱮᱢᱡᱚ ᱫᱮᱱᱡᱟ ᱥᱮ ᱱᱤᱭᱮᱱ ᱛᱟᱝᱱᱟ ᱟ ᱛᱟ ᱪᱟᱜᱛᱟ ᱞᱟᱥ ᱠᱚ ᱥᱩᱝᱜᱚ ᱫᱤ ᱛᱟᱥᱚ ᱠᱚ ᱠᱟᱯᱠᱚ ᱨᱮᱢᱡᱚ ᱫᱮᱱᱡᱟ ᱥᱮ ᱥᱟᱢᱮᱱ ᱛᱟᱝᱱᱟ ᱟ ᱪᱩ ᱛᱟ ᱞᱟᱝᱠᱩᱨ ᱠᱚ ᱱᱟᱝᱫᱤᱠ ᱫᱤ ᱠᱚ ᱨᱮᱢᱡᱚ ᱫᱮᱱᱡᱟ ᱥᱮ ᱛᱟ ᱠᱟᱱᱛᱷᱟ ᱠᱟᱝ ᱮ ᱛᱮᱠ ᱥᱮᱞᱮ ᱥᱚᱱᱟ ᱛᱟ ᱪᱩ ᱥᱚᱭᱱᱮ ᱴᱚᱱᱪᱷᱟᱨ ᱡᱤᱜᱨᱟ ᱭᱟᱝᱱᱟ ᱪᱤᱠ ᱴᱚᱱᱥᱢ ᱱᱟ ᱭᱚᱱᱟ ᱡᱟᱥᱟᱝ ᱱᱟ ᱭᱚᱱᱟ ᱡᱤᱜᱱᱟ ᱛᱟᱠᱵᱟᱨ ᱛᱮ ᱪᱤᱠ ᱪᱷᱤᱥ ᱜᱩᱱᱨᱟ ᱡᱟᱥᱟᱝ ᱪᱷᱤᱥᱟ ᱜᱟ ᱛᱟᱪᱤ ᱞᱟᱢᱪᱷᱮᱱ ᱛᱮ ᱢᱚᱛᱟ ᱦᱟᱨᱪᱷᱟᱨ ᱜᱟᱜᱚ ᱱᱮᱱᱟ ᱪᱩᱠ ᱢᱟᱢᱛᱟ ᱟᱪᱩ ᱡᱤᱨᱢ ᱜᱟ ᱨᱟᱥᱠᱩᱨ ᱠᱤᱱᱟᱱᱟ ᱞᱟᱢ ᱭᱚᱱᱩ ᱜᱩ ᱞᱟᱢ ᱛᱤᱞᱟ ᱠᱟ ᱦᱟᱨᱪᱷᱟᱨ ᱜᱟᱜᱚ ᱱᱮᱱᱟ ᱪᱩᱠ ᱭᱟᱱᱟ ᱫᱮᱣᱱᱟ ᱜᱟ ᱞᱟᱢ ᱛᱟ ᱦᱟᱨᱪᱷᱟᱨ ᱜᱟᱜᱚ ᱱᱮᱱᱟ ᱪᱩᱠ ᱚ ᱞᱟᱢ ᱠᱟᱱ ᱪᱮᱢᱵᱚ ᱭᱮᱱᱟ ᱟᱪᱩ ᱦᱟᱨᱟ ᱜᱟᱫᱤ ᱛᱟᱥᱚ ᱭᱮᱱ ᱪᱤᱢᱱᱤ ᱨᱟᱝ ᱜᱟ ᱫᱮ ᱛᱟᱝ ᱮᱱᱮ ᱛᱟ ᱭᱟ ᱤᱭᱩᱱ ᱱᱟ ᱞᱟᱝ ᱠᱩᱞᱟᱥ ᱠᱚ ᱭᱩᱝ ᱜᱩ ᱭᱚᱢᱮ ᱚ ᱢᱮᱠ ᱫᱤᱱᱡᱤᱜ ᱨᱮᱞ ᱛᱟᱡᱚ ᱦᱟᱨᱟᱱ ᱡᱩᱡᱮ ᱛᱚᱢᱟᱨ ᱛᱚ ᱠᱚᱞᱟ ᱞᱟᱡᱠ ᱦᱩᱨᱡᱤᱜ ᱥᱤ ᱚ ᱛᱟ ᱛᱮᱜᱨ ᱠᱚ ᱞᱚᱝᱠᱩᱨ ᱛᱚ ᱴᱚᱢᱚ ᱭᱚᱝᱜᱚ ᱱᱩᱨᱟ ᱪᱚ ᱦᱟᱨ ᱡᱤᱜᱱᱚ ᱱᱤᱜᱟ ᱠᱷᱟᱞᱚᱣᱤ ᱪᱚ ᱢᱟᱨᱤᱜ ᱱᱩᱨ ᱪᱮ ᱠᱷᱟᱞᱚᱣᱟ ᱢᱟᱨᱤᱜ ᱱᱩᱨ ᱛᱟᱥᱤᱝ ᱨᱮᱢ ᱡᱚᱨ ᱛᱚᱱᱪᱮ ᱥᱚᱝᱜᱚ ᱱᱚ ᱭᱟᱝ ᱢᱟᱨᱤᱭᱩᱠ ᱱᱤᱠᱚᱱᱤ ᱭᱮᱱᱫᱟ ᱢᱟᱱᱫᱟ ᱧᱟᱢ ᱡᱩᱜᱮ ᱡᱮ ᱛᱮᱵᱡᱮᱱ ᱛᱟ ᱪᱚ ᱥᱚᱱᱮ ᱴᱚᱱ ᱪᱷᱮᱴᱟ ᱴᱚᱱ ᱭᱟᱝ ᱱᱟ ᱪᱤᱠ ᱴᱚᱱ ᱥᱩᱵ ᱛᱚᱢᱱᱟ ᱭᱚᱱᱟᱥ ᱜᱤᱱᱟ ᱞᱟᱢᱜᱟ ᱦᱟᱨ ᱜᱟᱫᱤ ᱛᱟᱥᱚ ᱭᱮᱱᱫᱟ ᱢᱟᱱᱫᱟ ᱢᱟᱱᱡᱩ ᱪᱷᱮᱞᱢ ᱭᱟᱝ ᱱᱟ ᱠᱟᱱᱛᱷᱟᱝ ᱪᱷᱮᱞᱢ ᱫᱤᱞᱟᱠᱟ ᱦᱟᱱ ᱡᱩᱡᱮ ᱢᱟᱫ ᱠᱚ ᱥᱟᱢᱥᱟᱢ ᱫᱚᱱᱫᱚ ᱠᱚ ᱦᱚᱨᱡᱤᱜ ᱢᱮᱡ ᱚᱭᱟ ᱱᱟᱞᱟᱥ ᱠᱚᱣᱟ ᱜᱮ ᱧᱟᱢ ᱡᱩᱜᱮ ᱡᱮ ᱛᱮᱵᱡᱮᱱ ᱛᱟ ᱪᱚ ᱠᱟᱱᱛᱷᱟᱝ ᱡᱚᱜᱚ ᱱᱟᱥ ᱜᱤᱱᱟ ᱞᱟᱞᱟᱥ ᱜᱮ ᱠᱷᱟᱯᱨ ᱛᱮ ᱛᱟᱝ ᱮᱱᱮ ᱛᱮᱠᱨ ᱠᱚ ᱞᱟᱢ ᱛᱷᱚᱱᱟ ᱪᱤ ᱱᱟᱥᱚᱜ ᱱᱟ ᱪᱤ ᱛᱚᱱᱡ ᱜᱩᱱᱟ ᱨᱟ ᱱᱚᱱ ᱦᱚᱝᱜᱤ ᱪᱤᱠ ᱛᱚᱝᱜᱟ ᱚᱭᱟ ᱫᱚᱢᱚᱜ ᱠᱚᱨ ᱠᱮ ᱭᱚᱱ ᱧᱟᱢ ᱡᱩᱜᱮ ᱜᱩᱜ ᱢᱟᱨ ᱛᱚᱠᱮ ᱡᱩᱫᱤ ᱛᱟᱥᱚ ᱠᱟᱱᱛᱷᱟᱝ ᱡᱚᱜᱚ ᱫᱤ ᱛᱟᱥᱚ ᱛᱟ ᱱᱟᱱᱟᱱ ᱛᱟᱱᱛᱟᱱ ᱜᱟᱦᱟᱨᱟᱱ ᱡᱩᱡᱤ ᱢᱟᱨ ᱛᱚᱠᱮ ᱛᱟ ᱪᱤ ᱠᱷᱟᱯᱨ ᱛᱮ ᱡᱮ ᱭᱚᱱ ᱪᱤ ᱪᱮᱨᱤ ᱜᱩᱨᱤ ᱛᱟ ᱪᱤ ᱫᱟᱨᱤ ᱮᱡ ᱛᱚᱢᱚᱜ ᱴᱷᱚᱱᱮ ᱭᱚᱱ ᱡᱩᱢᱡᱩ ᱛᱚᱱᱪᱮ ᱥᱚᱝᱜᱚ ᱱᱟᱨᱟ ᱢᱟᱨᱤᱭᱩᱠ ᱫᱤ ᱠᱚᱨ ᱠᱟ ᱪᱚ ᱥᱚᱱᱮ ᱠᱟᱱᱛᱷᱟᱝ ᱡᱩᱜᱚ ᱱᱩᱜ ᱛᱚᱯ ᱱᱟ ᱵᱟᱜᱟ ᱧᱟᱢ ᱡᱩᱜᱩ ᱥᱟ ᱨᱮ ᱱᱤᱣᱟᱭ ᱛᱟᱱᱟ ᱛᱟ ᱪᱩ ᱪᱷᱟᱜᱛᱟ ᱥᱚᱝᱜᱚ ᱱᱩ ᱞᱚᱝᱜᱟᱨ ᱠᱟ ᱪᱷᱟᱜᱛᱟ ᱥᱚᱝᱜᱚ ᱱᱩ ᱡᱮᱢᱵᱚ ᱫᱤ ᱠᱚᱨᱱᱤᱨ ᱛᱟ ᱪᱩ ᱞᱟᱢᱪᱷᱚᱝ ᱞᱚᱯ ᱪᱩᱜᱮᱱᱟ ᱪᱩᱠᱚ ᱭᱚᱱᱟ ᱞᱟᱢᱡᱟᱝ ᱮᱱᱟ ᱪᱩᱠᱚ ᱞᱚ ᱪᱤᱜᱱᱤ ᱢᱟᱞᱩᱱ ᱱᱟᱡᱜᱮᱱᱟ ᱪᱷᱟᱜᱛᱟ ᱥᱚᱱᱮ ᱞᱟᱢ ᱛᱚᱜᱟᱱ ᱡᱚᱢ ᱢᱩᱪᱩᱠᱟ ᱞᱚ ᱪᱤᱨᱡᱤᱜ ᱢᱟᱞᱩᱱ ᱱᱟᱡᱜᱮᱱᱟ ᱞᱚᱝᱜᱟᱨ ᱠᱟ ᱪᱷᱟᱜᱛᱟ ᱥᱚᱱᱮ ᱞᱟᱢ ᱛᱚᱜᱟᱱ ᱡᱚᱢ ᱢᱩᱪᱩᱠᱟ ᱛᱮᱵᱡᱮᱱ ᱛᱟ ᱟᱪᱩ ᱨᱚᱝᱜᱟ ᱨᱚᱱᱫᱩᱜ ᱢᱟᱱ ᱪᱩᱠᱚ ᱥᱟᱱᱤᱱᱟ ᱭᱚᱱᱩ ᱜᱚ ᱞᱚᱝᱜᱟᱨ ᱠᱟ ᱪᱷᱟᱜᱛᱟ ᱭᱟᱱᱟ ᱞᱚᱝᱜᱟᱨ ᱠᱟ ᱠᱷᱨᱠᱟ ᱠᱟᱱᱥᱢ ᱡᱮᱢᱵᱚᱛᱚ ᱭᱩᱪᱷᱞ ᱯᱚᱛᱚ ᱚ ᱞᱚᱝᱜᱟᱨ ᱪᱷᱟᱜᱛᱟ ᱢᱟᱨ ᱛᱟᱛᱟ ᱭᱩᱪᱷᱞ ᱯᱚᱛᱚ ᱟᱪᱩ ᱪᱷᱟᱨᱛᱟ ᱛᱟᱝ ᱠᱟᱱᱥᱢ ᱡᱮᱢᱵᱚ ᱚ ᱡᱟᱪᱷᱟ ᱡᱟᱜ ᱠᱩᱨᱤ ᱜᱚᱱᱩ ᱡᱮᱢᱵᱚ ᱢᱟᱨ ᱛᱚᱠᱚᱭ ᱠᱩᱨᱤ ᱢᱟᱨ ᱜᱚᱱᱩ ᱡᱮᱢᱵᱚ ᱪᱟᱱᱤᱱᱤ ᱢᱟᱨ ᱛᱤᱛᱟᱵ ᱠᱚ ᱛᱟᱱ ᱫᱤ ᱠᱚᱨᱱᱮ ᱛᱟᱝ ᱱᱟ ᱛᱟᱢᱚ ᱥᱮᱨ ᱥᱚᱱᱟ ᱨᱚᱱᱫᱩᱜ ᱢᱟᱱ ᱪᱩᱠ ᱥᱟᱱᱤᱱᱟ ᱟᱪᱩ ᱪᱷᱟᱢᱫᱟᱜ ᱨᱤᱠᱟ ᱜᱚ ᱛᱟ ᱥᱟᱭ ᱪᱩ ᱞᱟᱜᱟ ᱥᱚᱭᱱᱮ ᱛᱟᱯᱟᱨ ᱛᱚ ᱞᱚ ᱪᱤᱜᱱᱤ ᱪᱤᱠᱥᱢ ᱪᱩᱡ ᱡᱚᱝᱟ ᱡᱮᱢᱵᱚ ᱱᱚᱢᱚ ᱜᱚᱞᱟᱜᱟ ᱞᱚᱠᱛᱟ ᱨᱟ ᱛᱟᱢᱚ ᱡᱤᱜᱱᱤ ᱛᱟ ᱱᱚ ᱪᱤᱠ ᱡᱟᱞᱚᱜ ᱪᱷᱟᱨᱠᱟᱱ ᱡᱤᱜ ᱡᱤᱱᱟᱱᱫᱟ ᱭᱟᱝᱱᱟ ᱪᱤᱠ ᱮᱨᱢᱟᱨᱟ ᱪᱤᱠ ᱛᱟᱴᱨᱟᱜᱱᱟᱨ ᱡᱮ ᱠᱚᱨᱠᱮ ᱪᱤᱠ ᱛᱚᱱᱤᱨᱟᱱᱫᱟ ᱛᱟ ᱛᱮᱵᱡᱮᱱ ᱛᱟ ᱥᱚᱭᱱᱮ ᱚ ᱥᱟᱭᱨ ᱠᱟ ᱥᱚᱱ ᱨᱮᱢᱡᱚᱨ ᱛᱚᱱᱪᱮᱱ ᱥᱚᱭᱱᱮ ᱨᱚᱝ ᱛᱷᱤᱨ ᱠᱷᱩᱨ ᱠᱚᱱ ᱡᱮᱱᱩᱨ ᱪᱚᱝᱠᱨ ᱛᱟᱯ ᱠᱚᱱ ᱢᱟᱢᱛᱟ ᱜᱚᱢᱟ ᱪᱮᱝ ᱜᱮ ᱥᱮᱨ ᱥᱚᱱᱟ ᱛᱚᱱᱪᱮᱱ ᱪᱟᱯᱪᱮᱱ ᱥᱚᱝᱜᱚᱱ ᱫᱚᱢᱚᱜ ᱱᱮᱥᱨ ᱢᱟᱭᱩᱠ ᱛᱤ ᱠᱚᱱᱮ ᱛᱟ ᱪᱷᱟᱯᱫᱟᱜ ᱱᱟ ᱵᱟᱫ ᱱᱚᱢ ᱪᱚᱜᱱᱟ ᱵᱟᱜ ᱭᱮᱱ ᱪᱤᱝ ᱢᱟᱱᱤ ᱜᱮ ᱧᱟᱢ ᱡᱚᱜᱚ ᱥᱟᱡ ᱜᱨᱮᱱᱫᱩᱠ ᱨᱚᱝ ᱱᱚᱪᱤ ᱥᱚᱭᱱᱮ ᱚ ᱛᱚ ᱠᱩᱨᱤᱜ ᱭᱚᱱᱟ ᱡᱤᱜᱨᱟ ᱪᱮᱫᱮᱱ ᱜᱮ ᱠᱷᱟᱞᱚᱣᱟᱥ ᱜᱞᱟᱜᱟᱱ ᱡᱚᱜ ᱡᱚᱢᱟ ᱛᱚ ᱠᱚᱭ ᱟᱪᱩ ᱞᱚᱯ ᱪᱚᱜᱱᱟ ᱵᱟᱜ ᱞᱟᱜᱟ ᱢᱟᱱᱡᱩᱜ ᱡᱮ ᱱᱫᱮ ᱪᱤᱜᱨᱟ ᱛᱤ ᱦᱟᱱᱪᱮ ᱜᱮ ᱟᱪᱩ ᱥᱚᱭᱱᱮ ᱛᱟᱨᱟᱝ ᱠᱷᱚᱭᱡᱜᱱᱟ ᱪᱩ ᱪᱷᱟᱨᱛᱟ ᱜᱮ ᱯᱚᱭᱱ ᱫᱤᱜᱱᱟ ᱞᱚᱠᱛᱟ ᱜᱮ ᱯᱚᱭᱱ ᱫᱤᱜᱱᱟ ᱨᱟᱝ ᱪᱤ ᱥᱚᱭᱱᱮ ᱪᱚᱯᱥᱟ ᱠᱩᱱᱡᱮ ᱠᱷᱟᱞᱚᱣᱟ ᱠᱩᱱᱜᱩ ᱱᱤᱢᱪ ᱨᱟᱝ ᱪᱤ ᱠᱩᱱᱡᱮ ᱛᱮᱵᱡᱮᱱ ᱛᱟ ᱠᱷᱚᱭᱡᱜᱱᱟ ᱨᱟᱝ ᱪᱤ ᱪᱷᱟᱜᱛᱟ ᱥᱩᱱᱟ ᱨᱮᱞᱟ ᱚᱱ ᱛᱚᱢᱚ ᱥᱩᱱᱟᱨᱟ ᱚ ᱛᱟᱝ ᱜᱟᱨᱪᱩ ᱴᱷᱩᱝᱠᱩᱨ ᱢᱟᱭᱮᱱ ᱵᱤᱞᱟᱢ ᱛᱤᱠᱛᱮᱱ ᱡᱩᱡᱮ ᱛᱮᱵᱡᱮᱱ ᱛᱟ ᱛᱟᱪᱤᱠ ᱫᱚᱠᱥᱩᱠ ᱥᱟᱢ ᱢᱟᱱᱡᱩ ᱡᱮ ᱞᱟᱢᱱᱟᱝ ᱜᱟᱛᱟ ᱥᱮᱛᱥᱟᱨ ᱭᱩᱠ ᱦᱟᱨᱡᱤᱜ ᱪᱷᱟᱨᱡᱤᱜ ᱢᱮᱡ ᱫᱟᱨᱤ ᱢᱮᱡ ᱚᱭᱟ ᱫᱟᱞᱟᱥ ᱯᱟᱭᱟᱝ ᱟᱪᱷᱤ ᱥᱚᱱᱮ ᱧᱟᱢ ᱡᱚᱜ ᱡᱮᱛᱟᱱ ᱯᱚᱭᱮᱱ ᱫᱤᱜᱱᱟᱨᱟ ᱱᱮᱥ ᱪᱤᱜ ᱢᱟᱨᱛᱚ ᱠᱚᱭ ᱞᱟᱞᱟᱥ ᱜᱮ ᱱᱤᱨᱤ ᱥᱟᱢᱨᱤᱱ ᱡᱚᱜ ᱡᱮ ᱚᱭᱟ ᱛᱚᱢᱚ ᱢᱮᱡ ᱫᱟᱞᱟᱥ ᱯᱟᱭᱟᱝ ᱧᱟᱢ ᱡᱚᱜ ᱡᱤᱝ ᱮᱛᱮᱱᱤ ᱦᱟᱪᱟᱝ ᱜᱮ ᱠᱟᱨᱪᱷᱮᱱ ᱨᱮᱱ ᱫᱚᱠᱟ ᱛᱟ ᱥᱟᱢᱵᱟᱭᱮᱱ ᱛᱟᱱᱟ ᱟᱪᱩ ᱞᱟᱝᱠᱩᱨ ᱠᱟᱱᱟ ᱫᱤᱜ ᱫᱤᱜ ᱡᱮᱢᱡᱤᱨ ᱠᱟ ᱠᱟᱱᱟᱢ ᱡᱚᱜ ᱥᱟᱨ ᱛᱟ ᱞᱟᱝᱠᱩᱨ ᱠᱟᱱᱟ ᱫᱤᱜ ᱫᱤᱜ ᱛᱟᱱᱟ ᱟᱪᱩ ᱱᱚ ᱫᱮᱢᱟᱱᱤ ᱱᱮ ᱡᱚᱱᱛᱮ ᱪᱚ ᱠᱟᱨᱠᱟᱱ ᱫᱤᱜ ᱛᱟᱝ ᱱᱟᱢᱟᱜ ᱫᱮᱱᱟ ᱪᱚ ᱫᱤᱜ ᱛᱟᱜ ᱡᱤᱜᱢᱟᱱᱤ ᱫᱮᱱᱟ ᱪᱚ ᱨᱟᱝ ᱜᱮ ᱛᱮᱠᱨ ᱠᱚ ᱪᱟᱯᱛᱷᱟᱜ ᱡᱚᱜ ᱡᱚ ᱥᱟᱣᱟ ᱛᱷᱩᱢᱟ ᱩᱥ ᱨᱮᱞᱟ ᱚᱭᱟ ᱠᱷᱟᱞᱚᱣᱟ ᱜᱮ ᱡᱟᱜᱩᱫᱤ ᱢᱤᱥᱮ ᱱᱚᱝ ᱫᱮᱱᱩ ᱜᱩᱱᱤ ᱭᱚᱪᱷᱞ ᱯᱚᱜ ᱪᱟᱯᱛᱷᱟᱜ ᱡᱚᱜ ᱜᱩᱛᱚ ᱢᱚᱜᱩᱱ ᱫᱟᱠᱷᱤ ᱛᱟᱪᱤᱠ ᱱᱤᱜᱤᱱ ᱪᱟᱱᱮ ᱨᱟᱝ ᱪᱚ ᱥᱚᱭᱱᱮ ᱚ ᱞᱟᱝᱠᱩᱨ ᱪᱤ ᱪᱟᱢᱮ ᱡᱤᱢᱮ ᱠᱷᱟᱞᱚᱣᱟ ᱪᱟᱢᱮ ᱡᱤᱢᱮ ᱜᱮ ᱛᱚᱢᱚᱜ ᱞᱟᱝᱠᱩᱨ ᱱᱟ ᱢᱤᱱᱫᱤᱜ ᱡᱮ ᱚᱭᱟ ᱢᱟᱢᱛᱟ ᱠᱩᱨᱤᱜ ᱢᱮᱱᱩ ᱜᱮ ᱛᱚᱢᱚᱜ ᱠᱷᱟᱞᱚᱣᱟ ᱱᱟ ᱢᱤᱱᱫᱤᱜ ᱡᱮ ᱚᱭᱟ ᱛᱟ ᱱᱚᱝ ᱱᱟ ᱫᱤᱠᱛᱤᱜ ᱡᱮᱢ ᱜᱚᱱ ᱢᱟᱨᱟ ᱱᱟ ᱱᱤᱝᱠᱩ ᱜᱟᱨᱮ ᱴᱤᱜᱨᱤᱱ ᱡᱩᱠᱚᱱ ᱛᱚᱢᱚᱜ ᱞᱟᱝᱠᱩᱨ ᱱᱟ ᱢᱤᱱᱫᱤᱜ ᱡᱮ ᱛᱮᱵᱡᱮᱱ ᱛᱟ ᱚ ᱟᱪᱩ ᱠᱟᱱᱥᱢ ᱨᱮ ᱛᱚᱢᱚᱜ 다 할 수 있네. 어 랑크르크 스트레스 온 랑크르크 스트르카 하능 저런 죽고는 지나 양 옌다 만다 이유나 랑크르 그 요메터 대탕님 마르토 하라 허직 메지 어 니고는 양 냠죽지 같이가 내가 랑크르는 통법고는 지나라 지주 랑크르트 대탕에네 느기게탕에 뜨다 지 칼로와 소에네 죽식나 랑크르 용고 요메 느지 어야 아추 랑크르크 크르카 소에네 죽식가 다지 모르타즈고가 어야 디나 띠네 죽식나 랑크르 용고 요메 다르토 네모지 어 용고 메크 된지 그릴 다주 다른 거는 그 방법 좀 알았고이 오 초 자우 집에 소년에 구해했더나 아주 직속에 들어온 거는 그 롱크레니가 동특지의 댓글 그 님들 돈 제가 띠고니 아 돈진 마신 거니 맘 다른 거 들고 거니 온도 뭐 그 돈진 야 마리오니 니고니 아주 소년에 냠족지 시가 하정 그 같이 건도 그 땅에 공급시 거는 그 쇼건도 선 보인다나 아 다주 점지르 그 그렇게 소년에 아 다 접촉 나 봤던 저류 그 점지르 된적도 합버터 연는 그 감도 다우지가 손에 손나 연념 주고사 렌도니 도모즈그라 팀스라 주 달로 다우즈게 촌이 소나 다 여칸데 지 적치르 머니 바적 치니 단 차슈 제도모토 사니 다 가크나 숑거요니 도모그네 차자 디답고 주 접종나 바 지게르마란 주나 강탕 주고는즈기나 사차 터런 문주지 오야 람 터런 사라 사차 지민 람 지메인사 도모테 랑게 크르모 문주지 온디코니 냠죽지라 데브전트 추 적다 쇼고노 도모이나라라 아다 적다 도쇼네니 지 체칸 주지난다 양나직 사자 더난 주지난다 양나직 쳐고노라 오 람톡네 제모지 다리시 아 도모이지 오야 다직 쩌세요 그지 아 럭바니기 크르카 라초 만지에니 오 도모코니 소네 알라스코 아치 소네 냠죽지가 시 예과즈게지 아 ᱱᱫᱚ ᱭᱩᱪᱷᱞᱯᱩ ᱠᱚᱱᱮ ᱪᱩᱞᱦᱟᱯ ᱪᱚᱱᱟ ᱵᱟᱜᱟ ᱧᱟᱢᱡᱩᱜᱡᱮ ᱟᱪᱟᱝ ᱠᱟᱨᱪᱤᱜᱤᱱ ᱫᱚᱠᱟ ᱛᱟᱜᱟ ᱛᱟᱱ ᱡᱤᱝᱛᱷᱤᱨ ᱪᱩᱞᱦᱟᱯ ᱪᱚᱱᱟ ᱵᱟ ᱛᱟᱞᱩ ᱜᱮ ᱭᱟᱱᱚᱝ ᱜᱮ ᱠᱟᱢᱫᱮ ᱪᱩ ᱫᱮᱱᱡᱤᱜ ᱜᱟᱱᱤ ᱭᱟᱱᱚᱝ ᱪᱤᱯᱩᱡ ᱜᱨᱩᱨ ᱡᱩ ᱢᱚᱱᱫᱮᱱ ᱥᱮ
1: ᱚᱣᱟᱠᱨ ᱠᱷᱟᱫᱟ ᱠᱷᱟᱨᱛᱟᱜ ᱢᱤ ᱡᱟᱢᱫᱮ ᱫᱮᱱᱡᱤᱜ ᱡᱚᱡᱮ ᱭᱮᱢᱵᱤ ᱟᱡᱮᱭᱚᱝ ᱚᱣᱚᱡᱤ ᱞᱷᱤᱠᱷᱩᱢ ᱡᱟᱱᱫᱟᱨ ᱠᱟᱵ ᱥᱟᱢᱵᱟ ᱯᱮᱣᱤ ᱫᱟᱡᱩᱨ Xi Jinping jie chem chung gong per lob zhong dang la gan tar xin xie ba dang qiu ne yong ni gen yi chem de ge cha de lu ye xia bi guo zhe ge lak ter xie ba zhen de la den ji ge xia wa nan den ji bei de qie zhe tou bi chem chung xia xi zhen de la jian zhen ji bi ci le tou bi pie ji lan gan song xie qi le zao ren ge jiang zhu ge nian chen kang wo ge la nian ju de de ni wo ge la long chen jie zuo zhe dang 张思门国空单把打击克勒特组织入职席比我来克勒卡德克德米人们的电击和学习银币这样我记得这次我们真的是各部三八百七十有币能顿等查清详细的这个大陆呢跟一成立的这种跟国三币录音吧等而且起某某某错记用了我们真的电击的黑托人的等电击和压克的泥巴东巴 Dremdala donchin huanguk tala tanchin na chambara mgirti tangdi kaapshin gharchig bi lhkirtsum gharti lam shibar tankil shio bi jachi nchigdukpa namchi lam tang jali bi dremdala denji ghashogji zhoshya arnaitan zhengi Ani, dranshi ghar samshi tag tanga chapsarji langshogtang tanggi padang zhoshya ambarta tunshang zhoshya arnaitan samba cikajur awab chikhang jirsi jib chechi danba 所谓拥抱三木等等点这个项一个人这动力给了没用什么人的这卡带一了这次我来这个熟悉等个做么个了没办法要不要做么办法不得呢不是三七二的位地错了你是动捏着这个里这大三比七捏着几年里你是动捏着这个里而大几个比七九十年间我们的三七九十几啊下个南城 An tang bu shi ge, xiar ga la zeb zhi la heng yi tang, a go ra tong a nga yi na. An a ni ba a ni, xiar ga la zeb zhi la heng yi tang, a go ra tong sim ri yi na. An a sim ba a sim, xiar ga la zeb zhi la heng yi shi tang, a go ra tong a ni ri yi na. Pala xiong zam chi bje yu la, xiar ga la zeb zhi la heng yi yu la. Zhi, tong mi ya dam tun na xiong bi, pala xiong zam chi tag, Tsonmun na worka la longchen jie, ndilaji la lamtun jie, zangkura jie, zah bambi nyemi, lintan de jerendun xie padang. Tsonmun na worka la longchen dang, amdu nyanchen jie, ganchen na jirtak dang dang goji yin la. Lomjig la xiarga tomkin tamchil, gongsuk dang danshi shirti, devtun jie, sulari jia nombaan bilachir yu la. Abdun, samchi fkar yil, tankil jie yigisim nang de, somi fkar gi. Gerni xiamsir tar yin. Samchi junjigde rimang dang, འདེ་ཏིག ཨང་ཏང་ལེ་ཁོང་སོ་ཅིས་མང་སོ་རང་གོལ་གི འདེ་ཏིག་ཤེ་ཡེལ་

0: 사치 톤지 녀르트 쉐룰람 덴티피니 하랑니르 요시 사그니 흑사부르 챤테 허럭추르 쉐지아레완 동기
1: 저리가 아닌 신의 엠비에 지흑지시 카지 누르티니 비에 쫄히시
2: 시나 뇽즈는뎀 자흑치르 차당스탄
1: 시 사츠르즈나 쿠바비 시 흐마요나 일라키르
2: 아제노르 롱슈츠는 좀좀 사마 지흑시 마흐동
3: 드원슈네 즈지긴
2: 쳔지네 모사긴
1: 저리가 아닌 신의 연비 지흑지시 카지 누르티니 비 쫄히시
2: 시나 뇽즈는뎀 자흑치르 차당스탄
1: 시 사츠르즈나 쿠바비 시 흐마요나 일라키르
2: 아제노르 롱슈츠는 좀좀 사마 지흑시 마흐동
3: 드원슈네 즈지긴
2: 쳔지네 모사긴

0: 다제비 치치스민 손웅성친 송둔티닌 조르위 니체다르나 다든비 치소식인 성친 서중긴 렘플시비 손웅성친데 송둔 폐지자 롱이 장글 종합위 자른글 렘플시데 제숙제 로응이른 거 성친용제 송둔 코르지 등 자출 빈데 세숙뇨총 판츠나 응을통 냠리지제 폐지 람숙 땡클 세우시올라 天的人生个从顿恰空个比赛图比拍击烂子不动些比三子的人人家一个恰学的龙一强个中啊为第一个不能从顿级艰难等一起苦日级个松格么利用的些吧错误的托根个能路个干系关键托萨准备格日第一个不赢了中国历届登入阵的从顿能个人来相当个学位格次第一种应验
1: Jangul

다제비 세종안인 종화문망 점튼자쿠가 시행금 고리고리제 점종왕이 설득들시 从日生前的 토르마망청킹기 아만저자슴종이의 야쿱젤릉 도듬주이등 从日生前的 이수오这个人兄弟等娘的 이수종체르的 점종기 승원고 쿵가 시행금송집등 점종기 종회침조라 송집세집비 주등제족세고벨 시구출라생친 토르마망청킹기 아만저자슴종이의 야쿱젤릉 도듬주이등 이수클마망스종등娘的 터문기 만지 자슴종이 야쿱젤릉거 젠컴송쭈징기 예기 앙이스토니 리르소시 젠컴송쭈 르글링젠컨땅 쳔마쭈웅 송쭈웅낭 싱컨 젠컴마르그니 예펠젠컨 던주르 터몽지종라 간들 동큰지 쫀릉셰기 빈보케땅 만지 자슴종이 젠컴 쳔므리 간니마위 쳔마훈지 쳔글릉은 아르티 소고총원바땅 아르티 쯔흥타와소 환춘교회땅 송들시데 Chimachung Yong Jig Lumsen Beni, Jankum Kori Gorje, Chimjung Dung, Jakob Jilang Jatum Jan Nang Ning La, Sandal Xi.

야 형님이 두고 정청소 지난 바디 모이나 다다지 저거 산지 능진 반대냐 나 조종 오르가 동청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지 쪽소지 때 고지시비 디츠도 카르마 납지랑 거 나총시비가 측그 타동림친 나니나 두고 정청치리 특고 두고 보자지민 리드나 두고 정청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정청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부즈가 로슈라 다 기르긴게 즈그노글이 샤이나 초코 다나영 나충시비가 슬림 승근능니 포자르김그 아야능그 이제나 공성도 시부즈가 로추라 능기스 돈이크군이 로추 디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조코 총총 참마셨다가 리 다나 나초 토쿠크사로인 구숨준데니나영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거 듣고 총총 참마게 영 게르긴 그저노가 리샤 참마 용저이 아영 토쿠크사로와서 준디 자지 긍르그지 주디 시가치고 아리 디한신인지나 영 듣고 총총 참마가 야는 그 공성다 등하니 대등이 조릉이 근전한도 노가 아 다시 쯤이나 초코 할고난도 노가 회차 진난도 노가 제모 디한신인지나 영 아랑은 거가 합숙다라 다 르문데 진란자 처차트 진란자 세징이 진란자 아 단들라 속과게 영 거기인지나 갑숙 집승 그 타크 아 영어랑랑아 차지 영 이진데 요지 긍흐들 아야르중거 인지나 공성데 지즈거랑거 디쟁거 두고 총총총마게 영 녀마리리 니 인지나 차지 과즈 고주데 시 같이 그고 리드나 두고 총총총마게 십등윤자 보자딤게 영 럭슬럭서와즈 쳇드고 지시요 아리 럭실 서바인 냠춘 마시피야 훈터림스 몬마그 토크 럭신덴기나 영처싱돈 주일 아리 두쿠총총 성마기 있나요크 있나요나 포자짐 땅 산테 다롱 탕칭돈 주일 아랑리 손 마님나 아자우 코니 마탑데 참가 랑진 마흐금버 사이난 쩡고마니 세코논더라 아리 데랑진아 영 포자짐 그 아 체크 스탠지그능니 야그능니 세이제그능니 데미데팅이 아 단제나 럭실 콜루카즈기 체트 고르시오 다나토코 총총 창마가 가나와 돌아뉴고 캅실 망음 뇽영롱 하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싱 체충 젠자잉 흑삽등 마습 게나히 타세키야 토코 총총 창마고 뇽즈 아리 마뇽나 십드뇽자 보자르짐거 거우치 난던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 다롱 탕치긴 돈주이고 카실 망음 뇽영롱 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흥 체충 젠자잉 흑사르땅 마습 아겐나히 리 데릉거 르신 덴기나잉 투쿠총총 창마그 니엠비 워카지리 짬비 노라냐르중아리와이 디 초닌지나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 찬충어 리리거 능뚜너 르그디즈 성망우 초주엘 야

야닝니비 두고 총총초 실은 해문디 당행 당주위 나충시비가 측그 찬총동 조기 딩지르그나 식당들 나 두고 총총 참마가영 공급 등 했더니 다 등이 아른거 로카 등 참노가 실은 망아서 정주 능기서 아른거 파사 파일라송 다 등이 파마 등 아카 아니 능기서 대화가 능나 다 실러라 속과 린히니 아른거 파사 파이크 채친 좀니 더무가영 다 히노그 섭니영 조랑니까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시라 직시서위 가양 스타시고노 시란데 디랑체트 고르시요 아리 시란데 인지나 그주 톱자게 게르긴 알라인 게르긴게 체테 입주리네인 능기선 디슈가 가신요노가 하는가 소그토나 나타빈 존 통진요나 아 그주가 잠치 나거유 마브질 그나가 진예 막식데 직식서위 가양 스타시고노 시라니모데 신엔주엘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닌지나 당디 조기 징질거는 그리용노그 조금 총총 단진 권부글릉노그 시라 지식스비 가양스타시고노 시라 녜몬디 아치 년당너 아 조금 총총시 초나잉 더다비 스갱이오니 더다비 잠치 유과라다요나 포자르지마 그르주마르질 포자르김거 조기 징질거스컬음 더질이다땡이 원도기 감성거 능기스 릉거지스라가 시오노그 조금 총총 몽즈가 럭체크나 초과 Ri tana chi shunin jena najun jiwa abjin chanli galang nu gup shila qayalu shila sikunu ndenya na tanga nachung shipi gatsika chanchung niwa tipa gashtika nang shiga tangdi cheta gojigo nu ga nahtamra garchunga nyan juyel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다르타이치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인제나 나충시비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르칠린이야 리타나치 티바 가르치크스컬음니다 아나스트므라 시둥 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키 서제비 허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팔라 속과다 망아즈가 옛날이 두고 총총 성막은 아는 그 공성 등 릴리데 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 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근 글음나 요노가 가양 스타라 시에파라 스탄후이 켈라 속과 망아즈가 중아 다니 나충시피 가슬림 층그 디바 가르치 크클마시기라 보다 좀다 두고 총총 망아즈 그 지조

0: 야로 치모리 카라 토토크메노 제하오 니가 과진체 오마 할리와즈리 아니 급급치니가 안더니도 나시라학치긴 조 리마치니가 시가 용어야 용카 셔틴 마브질 용나 르흐퉁아 지금 아용고 아크 로도 다치 크리스티에게 만디 야야 데모시 데모시
1: 아가 데모시
2: 야 데모
0: 다 가득고 가라 웃송너리 글럿고라 랑땅너리 까득고라 초크야 존데소 따뜻 가기치지 떼티나 시란 조리 니마란 자타
1: 야
3: 히르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4: 로류가 로그식리 니리 가르콩
3: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4: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3: 나총 로르단 세아리 비 가르콩
5: 조보 총총초 다다 치초 나총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0: 看比西穷连心
1: 擦如意当地了和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比而当坑人
0: 拿出拿出西比尔嘎擦的人

0: 다 피지 친구 센터와래.
1: 응응.
0: 인도 다 로트 쏠아 로트 세도 다 가서 님모 절라 소바 치킨 라미 소지 다 고시지 차니 다 차진 무슨 소바 예바래.
1: 네디.
0: 대 인도 데네 개긴 진도 달라 고시시나 다 로트 다 대와래.
1: 응응.
0: 제차 넘어 된바래. 데네 로마라 다자 통자요 넘바시 데트바래.
1: 네디.
0: 때나다 가서 네가 사주지 바에 있는다 로주지 바에 있는다 천사지 바에 있는다 다 닉스 때니 녀리동 다 녀친다 때니 용 파리 다 도서 제니 로마 밀란도 녀선지 그거 넘버 텐트부가 겐세 예바레 텐선이나
1: 아리
0: 그 옛날 용다 가롱가 로티가 녀뉴 체네 다다 선롱 동도 다 디셈버가 동 다다 바지 로티 세동리 다 겐센도 겐샤 공르레 예바 선도
1: 네리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 정자용 호텔아 냉차를 예발해
1: 나리
0: 다 되든이나
1: 나리
0: 되는 대성가 나초 로지세동 때 나무롱이 되래다 로모고 로고데 자처토마도다 로용고 지차데 포선소바래 되니 서원 기든지 리니 시자모보시다 공동 인용선도 로트바래
1: 나리
0: 대인하고 다 로티지 지참도라 다 나초 대성 상원동도 배시 동몬도 선나 다 로마 출라 옌데 롱이 지나마 해중 저데 그 넘바 통도
1: 나리
0: 아 대메나 미시지데 예나 하고데진다 다 던다가 넘바지 되니 용 가틴 도도도 자선은 다 롱은이 롱수지다 공대서 처음에 보고 던다 넘바 해래
1: 나리
0: 용 아초 베케엘 선은 또 나타 모이 템보 시다다 론딜라 타선은요 다 모이 템보 시 처음에 바래 되니 다 녀모서 그 치친 자면도 설라 용함마 라라 선은 또 선나 따도 몬선나 롱롱 그디 인저동 로 뇽선 지금 너바데 레보시 용무터 바래
1: 나리엘라
0: 다 로마 아 카히들이요 디가 녀모서 진데 치친 자면들 때모 롱이 지 온도 쇼노아래 아지 다 다천 다사들이 되니 옌 지니 다코 아 옌바 레바노나 다 그르가 스딘지로 모시리 저터이 말
1: 나리
0: 아니 딜바바지는 다당아도 통신 받 예즈 그때니 데이터 글로레겐도 재미든 거 좀 말했다
1: 나리
0: 어떤 그 개진 선댄지래 아니 대성 다 용사바지는 다당아 초 헨도 만다와 다다 둘선 동도 다다 사준 진다라 휴지몽 친구지 로젠도
1: 나리
0: 다 사준 진단 디가 소단 논디 노셔 소도드니 호마 도수 소다니 아 쳐주구나 게긴게 태운도 대방 님데 몇 번만 마시 쳐온다
1: 네리
0: 드니 코초로 용 칼리 쳔부 잠 무투부 던다 마바치 쳐도 아 코초 에 사중진다니 댄스 댄스 테마 터도 그렇게 힘되지 던다 그래 와 쳔부 좀 칼리 몸부 잠 그부 던다 지부 쳔부 터그부 던다 호마시 때 다대 임바레 다다
1: 나리
0: 이때는 되면 소자니 다 로티 전도시나요 다 코소 칼리 침부 잠어도 그 넘바시 쳐도 아 근데 지금 넘바 게진 조근나 아 쳇바르 조근나 다 근데 지 게딜라
1: 나리
0: 다 근데 통송
1: 러서 러서 가든 제기긴 거니 그긴 거 아 다 제랑 갑토 때지 그긴 셰코니 난다 야나 아 홈마 인디 그 갑토 난다 다 컨트는 혼치 그 소치 셰탄다 다 그 소치 셰탄 거나 그긴 다 고나 샤고노 차파르 몽 보요니 다치 글라가나 혼치 차친 지게 지 셴나리 다 그긴 그 혼데 난다 소차든 손이나라 그긴 그 혼데 난다 소치 그 요치 난다 예차이 난다 너 소수긴 탄나라 그쇼 양 차파르 지게 요니 라버다 그긴 그 혼데 글라가나 다르코인 지나 그게 하샤 데리나 첼리 장 저 원치는 이나요 지금 젤리만 반도 뭐 그거 전차라지게 요기 겐가 더 소송이 되나 영 차퍼지게 요니 디안치는다 그게 참다가 있는다 소수고 삼루고 고스토군이 탈이나라 양치식 페이지에 손에 다 꾸인지나 그렇게 참다가 손진나라 호자다 그 니라는 그 호마다 그 호중 땅 양나 그 마음과 그거 니 희샤가 니 텐데 삼루 땅 요니

0: 그리고 무슨 소마티 용도 불안한 로그는 다티 그리고 자진제리가
1: 네리
0: 예 전달 소마도나 대응 자진제리
1: 댕
0: 근데 니빠는 일단 나 초고 소노 근식 때니 다 또 침부다 다 소다젤 소마도나
1: 응응
0: 다 소마젤 소마도 진다젤 소마도나 다 소마티 소노 근식 때또 침부래
1: 네 댕
0: 소노 근식 때니 나 초고 코솔로 호소데 야토 디 가수데 주소나 되니 다 로마티용 가수 이제 좀 봐라 되니 로마 딜라니 보고 진다대용 레플랑도 똥 터바래 된 진다대 레플랑도 똥 소나 된 포자대용 땅 용도 불랑 로스 바래
1: 네리
0: 다 근데 인도 사다 땅 아주 송 송은 끝이 그때니 또 또파 땅 로마도 냥도 카다세 봐 근데 로마가 송을라 어떻게 세 봐
1: 네리
0: 근데 아주고 로마 디글 도솔라 소소동 진짜 야보 세 봐
1: 나리
0: 아티 다다 나초 돌아서 뭐 돈도 다티 나르고 트렌드 살아 다 던지 제리 거 트렌드 아니 다 선반인 땅 나초 호자 돈 춘도 빠진 데와 돈분 저거 바래다
1: 나리
0: 땅도 돈은 조제 대인도 땅 나초 파마도 개긴 벌란 데와 돈부 저거 바래 대인도 다 파마도 개긴이 손을 지친 손 지친 저서나 다 파마가 지출 이만다 다 개긴 줄 호주 때 땅 아초가 레플랑도 칼로 쥐지 메바 파치 메바 레
1: 네리
0: 이 마소나 다 보다도 천달라 저와야 보 파마도 개긴 보는 저와 동부도 담아드나 다 나초가 로추 파마 대초가 제출되다 용도 불랑다 적감모들이다
1: 뭐말이
0: 데인도 저와 동부선지 대초 친구는 친구 통도 개긴아
1: 네리리리 간다
0: 텐로지가 넘바진가 다다네나
1: 네리리리 라서라서 긴그 타워드 긴긴노 고톱죽고 냠냠 등 젤리 야친냔 크나바조 카브다리에고노 대진리다 치르극추 아 긴긴난다 당원칙 고톱치 셰땅난다 타워고 톱치 아 셰땅 탈호수 저땅 긍그쇼니 띠니 송나라 긴긴다 고나샤고노 대진리 긴긴즈기나 사슴 장마즈기오 주다다 하진 그 같이 보리지 사슴 장마즈 그다 그 겔럽과라 제와즈가 요과즈 치주 나다 시가 하진 그 같이 보리 겔럽과라 제와즈가 나스마리 쳐거나 소만디라는 그 샘틈샤 주라 카다이 주라 다니다 소브자든 그게 참덕과 그 제와는 요과즈 진주 달라스관딘 손이나다 그게 다 길긴존 손이야 다와드 길긴노 그 냠뇽 사프드 그 당원 치크 소소 접당라 다르글 소소 접당글라가나 차퍼나 요나 와나 헤오가르 템부리 요체리 요나 다크급 그 소마조 인지나 그게 드그마 니나 차르미니 담오라 몽포세르고 레터 그게 길긴 뜨그 삭슴 짱마드 그게 타니나 샤이데 드그나 차르나라 그게 쮸 메니 다조 인지나 길긴 다치코나 회지기 샤콘 소마다 타르신 시라오 송나라 마운파라 그게 토마테게르 셰라 신당디 제이 가이나 기르긴터 그랑게지 카차이 녕니 갑토테 인지나 다시 그 처슬고너 지 흑슴 짱마즈 그랑게 소프트이노 너도 인지나 히탐니 더모데테 세고 그때 디장 그 기르긴 그 타고나 다 토마 그 삼루 근친데 쪼이다 등이 기르긴 조그 시그 안진준다 다정 그 가챔보르 데세고 데진디 디도난디 기르긴 그 단지 인지나 그 쇼 토프자던 참득 거와르 근 제완데 이고든 진고 그 데세고 너진고 나 기르긴 그 토마 그 참득은 더 좋은 렌디 간다디 이군 난 더 좋고 니 기르긴 그 갑다스가 통통이나
0: 제가 기타 대강한로 딱 년년 그 팀이 있는데 딱 나런 거 상세 있는 데다 로만도 딱 나초 기긴도 로마틸 진도는 제가 세지티 딱 나초 된다도 조지 그 상도다 다 송거 로스 그 팀이 팀이 이제 나초 로송아 다 제롱송 이바래
1: 네디
0: 딱 나초 진도고 로스 로드 로스 좀 송 로스
1: 네디
0: 다 팀은 토마 나초 충성 로스 때 제그바래 다 나초 그 부추 때 충성 로스 때 제그나 다 파마는 부추가 온동부 개긴데
1: 네리
0: 다 대인도 타마 나초 부추 더거 그 론도 희선 초마데 다 파마리 로진 파마 칼라지 론초지 바레
1: 네리
0: 다 대인도 나초 부부모 대도 로자니 공패던 거는 다 네바도 춘도 파마 돈 젠데 동부 희 이거바데 다 간다다 간다다 메바시
1: 네리
0: 대원은 다 나초 젠데 간다 희 세그르시는 다 나롱 그 사다스 돈 녀뇨 그 때니시나 토마다 로투 소소가 파마데 공인 바 무슨 말이야?
1: 네디.
0: 다 무슨 거 말이야? 또 침부지리.
1: 땡가.
0: 근데 파마 대도 그 침사 차진도 현재 그 니츠 뭐냐와 시다 주는 사고 말이야.
1: 네디.
0: 다 대시 소나다 로마 딜 나초고 소소 세도 있는데 칼라 카다 세도 있는데 다 침도 딜 저와 세도 있는데 대요 템바 요바래.
1: 네디.
0: 다 침도 그 침사 그 차진 요민동 현재 그 니츠 담담이 요바래 보.
1: 어디?

0: 간다 나 초기 주니 영상 자타나 대 편바이 바래
1: 음음
0: 근데 대라 때는 딱 나 초 로마가 포용 거 나온지라 딱 따도를 벌써 그 바래
1: 음음
0: 딱 춘다기 딱 로마대 로다노를 경한데 딱 그거 써놓은 게를 맞췄던 것은 딱 로마대라 아 로용 여부 용도 봐 딱 대를 써놓은 돈을
1: 나리
0: 대 돈도 딱 나 초기 또 넘바 깬다 때니 파마다 딱 로트가 로용 거 꼬대 시효요래
1: 나리
0: 딱 네가 써놓은 딱 로용 거 로트가 로용 거 코나 많이 봐 딱 로마라랑 로마 로용 거 때니 까그러 침부요래
1: 나리
0: 아 집안 마사와 다 돈다고 로용 거 때니 다 피지 친분도 못 받아 로마 요래
1: 네리
0: 대연도 딱 로마 피지 친분도 못 그거 로용 까까 체지고 로마 소마 됐다 로다노니 된다 산지 체와 로마 로다 총문데 바 로다니 전 도와 다 돈다고 니 좀 못 산게 말해 대연도 살다 나초 그 파마도 술은 제와시엔도 다 로용 거 꼭 코나 많이 바래 다 로마 때로 종착 손이 용 가다질 그래 아 대통 거 꼭 초와 거 꼭 아, 소 뭐 뭐이겠네 가다시.
1: 나리.
0: 아, 로마 때 따도 세 그룹 진치. 근데 로마 라라 다 그러고 르니 현다네 다 루자 종아지. 종다 종아지. 진달라 가긴 치와지. 게긴라 그거 치와지. 소두 편들라 턴도 치와지. 단도 로마 요래.
1: 나리.
0: 다 든다고 손이요. 아, 파마라. 아, 가다시. 아, 다리 보지 다 나초가 르니 그때니요. 레보시 상면나요. 소만들 다 핑히 야보다지네. 턴도 야보다지. 로마라 게긴라 그게 야본가 되진다. 담 돈러가 때니 아 파마텔아요. 생휴게 쩨고 바래.
1: 나리.
0: 게테 드나테니 그르가 파마텔아다. 아 가긴다텔 가긴 쳐왔라. 수바 공라 공창제 엔디레도 체주레 예바래. 디엔도 데라 데정지 띠부 깨차시 고 바래다. 띠바자 고 바래.
1: 나리.
0: 하제데 냠바 마마 바래. 담도 디엔도 테니 존차도 냠차 소니니 다 춘다 그 생각나 쩨띠 그르스나. 다 냉휴게도 그휴게 쩨고 바래.
1: 나리
0: 내휴 때는 로용거 야지 때는 다 그거용 천원이 따도 쓰고 받대 내휴래 그휴게는 다 아주 크고 종자가 때는 아주 게는 좀 그러가 전다 때라요 그휴게 제트 바래
1: 된거
0: 다 던르근 나시나 용 팬도 뭐냐와시 더 사인형도 때문에 다 견치어가 소마 다 견치지 뭐와 소마 된다 뭐와 소마도 소무 다 천도 넌다 로다 넌라 다 매나 여부지 오래
1: 네리
0: 그것도 뭐 무슨 때 되니 때니 카다 효고니 카다 제고스다.
1: 나디.
0: 아가 김민데메 센헬라요니 카다 요부스고. 티오고니 카다 세토나 다 옌바데요 마히레보. 다테 펜테니클라 소노 돈 히바레. 던데스 카다 세 소노 돈 주테 몬데 텐토고.
1: 나디.
0: 데니 티노는 허바치엔데 다 나롱 다타 소노 치 돈도 다 고카레 예나 도치레 예나 다 추노도 무스 다유린 로타나 다 겐세라로토 뎀바레.
1: 나디.
0: 이온 사바친다 템바 몬즈 사와 땅아 졸로 로중 때니 뭐 차지 메프다 던도 도솔라 게긴티 춘도노 춘 무서 겨튼 때니 게긴도 춘도 바다 제와 좀 보이 쳐다 봐라
1: 어디
0: 어디 쳐서는 때니 도지 그 소마티요 아 딱 그렇게 자도구나 아 레포고니 타타 차센트 바래 때니 아빠 오더니 가고 친구도 체스 바래다 계속부터 틀라 아니 China Roma to solo yon nitsu mombozi anjore. Tane gege tanchi ge jayi gegengi xie, peye gegengi xie, tsuru gegengi xie, gegeng tsoma ga xie, ba xie sa ten sao duk, tane ko loja la tsu mende ba. Ta loja la tsu mende yon duk, tane ko go pama la jia sere, ta gegeng tsoma nga la xie duk, nga da dang duk, nga la ta tongqing xie duk. Ta nga loja la tsu sao mo duk zong xie.
1: Hari.
0: Ta tiga pa ni, pama tiga songo tong duk, ta tiga cha de na xio nong la goon duk, tane pama tiga jia sang la ta gegeng to la hien nong la xie ta. Tene gegindu chanda palta, dendan jami, ta sanye pala. Tanda sanwa tene ta duji sarasino ta tazi putu loma tira ta.
1: Nari.
0: Te se tu ta njewa tambu zanji ga ngarungo, sanungo tene, nyonyo tene ta tanda zi jenga. Tene jenba xin ta nga njenda xe ka njenda ina ta talan je yi pala yung.
1: Nari.
0: Ta tata nina ta njenda xe ka njenda se jite ta kamu xere. Tā sāyōn zindō sē kāmō nī sāng dōrī. Yē nō yō tā ngā zindō xī kān zindō sē tsādō, tā ngā tsō gā jēr sē rā tēnhā nā yō nā, tā ngā rō gā xiong sō gā chī nā, tā gāng rī sā, njō gā jēr sē nā, nian rī tōng, ngō xī, gā sā, tā ngō chī, tā tōng rō gā jī nī chindō lān jā sē pā rē.
1: Nā rī.
0: Tā jē rī sē nā tā chindō lā lā tā sōng tō mō tū pā,

0: 다 부자라라라
1: 음음
0: 다 던데디 넘버가 처음부터 상가를 빼나 로마 도서라 찌민 데미고 못 받침 버리
1: 음음
0: 생각을 템버 넘버 지르드가
1: 어디
0: 됐어도 되는 나서 다 보다 어 건더신이나 다 소소소니 상가 집에나 다 로마라 못 봐야 봐 로마라 카포리야 봐
1: 음음
0: 된 엄마 시간은 상가 대서고 다 고절라 겐세 된 말에
1: 어디
0: 요나 때 상가 때도 통치 지르다 리니시 좀 데려
1: 음음
0: 다 띠임 진짜지 다 상가 진짜 때나 다 고절라 팬토 여본 거선 다 그 나름 고선이나 다 다 그 몬트진 거야 개들
1: 나 데디 간다 그런 시 고는 그런 그죠 아 소브란드니야 소마게 샘컴던 템비 샹글 망아페나 데 기파 간다요니 나치기나 그거 아 그거 소브자던 다 소브중데 소브중나 받은 손이나 샘보 매용와 아니글라 가니 그게 소브중 그지 노힌데 제앙 아땅 탐니 샹글잔데 망아필 나이나양 그게 노힌데 제앙 아땅 탐니 디 한치니 그 주실 그 다 소중나 받은 손이나 소브중 땅 영나 솜정 람바 그 소중나 받은 손이나 다 회행이 정정나 소중에 다 노데 데비젠리 디켄 그 회행이 그 능튼 망아즈 샹기 끝나니 그게 르글나 다위달이 샤이 초인이나 양 지금 샹기 끝나 시 넘어이나 양 디시 주아는 요니 넘어 디 한치니다 그 주 샹기 능데르 게섭 니가시기다 땅에 샹기 끝나니 양 지금 단들이 진단다 세모세 진단다 넘어이나 다 게섭 거와근 대완데 양 시기 지한 조니 너무 그렇게 소라니 샹글 망 앞에 나양 게임 스나라 망아요 그게 긴다구나 샤코나 데비젠디 디 한치니다 그긴 그 대랑 글렌스 능니 다 소소소 특히 냠뇽 거 그런다니 그긴한 손자 로니엄 너무가 길긴 누구 냠뇽 그게 타니 야치냐 그나바 갑다 멍포리 능송 트지지 더니 지그터 길긴 그 차랑 그지 샌도 바이난다 다테랑 글린 진 진능이 갑다이 논달아지 가습 그 쳇대 난다 지금 틀 길긴 그 샌도피 가짜 뇽뇽리 갑다이나 겐나
0: 제게 다 이제 다 나름 다 가려와 있는다 다 명이 있는다 다 나츠 도도 넘바게 나츠 다 준도는 코츠라 게제 희는다 다 아 조치서 땅에 로달 자초세지 뜻 통해실이
1: 네리
0: 근데 나도 땅 행진 땅부가 당세지 요르다 고무고 다 들이 진지지 자와디 토지 토리시 다 틀루지 손이 진지지 자와디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로수고 마오니 마오바지 자와디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대인도 땅 아주 로소는 이다히르 유체지 이다인 바리
1: 아리
0: 그래서 땅 아주 로소고 땡데 니사데 로자레
1: 아리엘라
0: 근데 아주 젠바 히긴바 땅 아주 뭐이 경황도 지요레 뭐이 경황데 땅 아론 거서나 로자데 님반데르
1: 라소
0: 진신 땅 아주 뭐라 린통 덴버고 히리게 뼈차 용도 보고 로소 세차 뭐래지 야라 히종 거 송소청 세사데 땅 로자레
1: 나리
0: 대인비 진지치 뭐이 신칸테다 로다자 추추리 다 대나로 운데지 인데 예마레 대인도 마롱 군 주타가 레와도 메나나 다 제르치나 다 자치오 모모 몬소치 로달라 통신동 동신 자초동 용데 주누 지브가 레와예 대지 코초가 자초동 용데 요나 다 마롱 거 포포모동 파요 머리 자카 타나심 잠블레나 펜바바도 니스메바레
1: 나리로
0: 대다오더니 나초 로소 리딘라 니에겐버 다다 드라자부고 소소와 게긴 담바나지 좀 따뜻도 넘바겐 나초 로소고 리딘 리딘 체니 뇽징가 사와 몸보 예레 예나요 롱 판사톤 옌 케살라 리히 레소나 롱고고 센람 판카메바 롱건 겐체데 롱고 센슈데 마쇼와 고노 추투치 로소고 제탈레니 옌 니딘죠 공주 보마 봄이지 제세 용토고 면은 좋아이
1: 나서
0: 보솔리데 양모다기 표하고
1: 나서
0: 가든지
1: 드디 시간라 되는 글엔 선안에 간라고 로니스음 가능라 길긴한 손진아라 회팀스 좀 그 샤완다 특등 알랑 다와르드 길긴노 냠뇽긴이 타니 제치냐 그 남바도 갑다리 일 지그더인지나 그죠 길긴 거려와즈난다 아다 소수운데 그 가치나신 너도 가다리 야친이야 그나마 석버드 그 길긴 남바 침득 남바 좀 손지나 소수 그 리스킹한데 야나 소수 그 땅 달아랑는 그 희적고는 바바이 고는 그니 탄다니 길긴 그 리와던 타 과진치디나 되는 그 렌슨 디낭니 길긴한 손지나라 양샤와란데 그 대성 그 토는 그 줄린친디 잔다 당련이 되는 그 렌슨 더빌다 땅 야친이야 그나마조 길긴 그 냠용 그니 탄다니 갑다즈가 망보리 논달라 냥특바니 과진치신 인간다
0: 그지
1: 야, 니 그 데모 간다.
0: 데모.
1: 야, 데모 자키 데럭.
0: 아야
1: 테나

0: 다 안나 아티르고 그 제튼 티친데 남나 아티르고 더 희가
1: 도다 티르만 고고 제튼 티치타 코코 모브다 와 쿠제트 비에 쿠제트 스페
0: 야 당초 가르콩 이거 다 디디치 히지 마르
1: 야 야
0: 아 치통 급자 집치 시르글로가 다 저와가 치치그리 다 가르선 되는 그 저 제튼 티치나 나 아티르고 노 저와 치치긴데다 나 아티르고 가 아니마 든나다 모드가
1: 어
0: 저거 저거 어리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1: 저거 저거
0: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알랑둥그는 니트와든데고
1: 야
0: 알랑 게스르 자우가 스타그냥 아츠색
1: 가르 스타그냥 아타 스타 쩡굴 에르와인다
0: 쩡굴 에르와 아리 쩡굴 스타안도 아 쩡굴 에르와인데 손지나 그초 알랑 게스르 자우가 스타리라
1: 어제 저인 카팅고
0: 네네네 아리란탐노 하장득 야 이나
1: ཁྱི དེ རང གི ལེན ཚན དེ ནང ནས ཤར གང ཉི བ གོ བྲི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གོ

인는 자르빈지 차르친 메버링고 등니 로자치 코르비니모리 사니소시 셰고나 초베싱 먼먼 자르고고 먹트급 지힐등 사르지 잔수 컹터 송티 로르지 로라 담브릉이 바등 원식화우르 잔수시니 셰딜라 지티시 세종아닌 중국 먼먼 자르고고 먹트 잔수 컹기 데키 즙질 진진지비 조튼소위 저촉롭시 셰고벨 스테모와 동측 카히지 Rengi Talu Tang, Shiji Njongdil. Mwanzhu Pari Jitin Jitin Nyongtsur Chunni, Jiangguk Mugtik Nyongstub Lapchin La Nyongtsur Si. Zhongma Zhoya Wei Shijir. Tonyang Hacheng Chimbudan. Shiba Tsur Chungdi Ni, Dechi Rengli Ji Lopsu Nyongtanjik Taba Tang. Nga Tsu Darti Tsua Na, Li Lhau Mamba Tsur Tanjik Tabla. Pugisim Chimbu Yang, Adan Tanjuk Tabsir.

0: 다제비 치체스민 총룡생친 총돈티닌 조르위 니체다르나 다든비 치소식인인 생친 서중긴데 블시비 총룡생친데 총돈 폐지자 롱이 장교종아위 자른글 렘플시데 지속적으로 응이른거 생친용적 총돈 코르지기등 자출빈데 세속뇨총 판츠나응을통 냠리지제 폐지람쇼 땡클세우시올라 天热仍生个从顿恰空个比赛图比拍击烂子不顿学比三子呢仍认得一个恰学的龙一强个中啊为第一个不能从运气艰难等一起苦日几个松格么利用这些吧错误头根个能路干涉关键托杀准备格个日第一个不赢了中国历届登入进的从顿能论拉相当个学比格次第二名赢
1: Jangul

0: 다수 제르기니 키브작거기니 요노운다 즈게즈 샤이티 제라라 즈게즈긴도 하라 어적고 스타삼치크 저는 뜸우치니 연 삼친다라 뜸우종오니 아리와도라 샤이출라카 뜸우쩡오니 샤이코리 타조라요 즈게즈 가나니 로수그라카니라 샤린조고 타조 즈게리 땅회구나 척소도 즈게리 땅회구이 샤이티 고카짱 아 뜸우토예니 뜸우거긴즈긴
1: 제제
0: 되게 나 샤이 중에 있는 친구 쟁. 대 코리니 라 샤이 라식 다 샤이라 게 호마라 게르긴든 디주 망성 있을 거나래 다 치키치고 하마타 우글록성나 시란 코리 가차티 갈린뎀나라 딱 회글람니도 카르카 답동 칸난디 디등이 다 역시요 고칸도 우성이 되니 디무라 요카 또요나 니테 타크르크 샤이티든 먼득든 먼디크 차등도 그지나 오 다트게리 희고가 지금 와고 간도 치크 타치클라카니 에 틴조 나 하라 솝치트 투이 웨송나라 피란 코리 차이라 땅케 나가 시크다리 영 차이 차우도 샤티 동 칸난데 다시 그 홀로카즈긴 지나 홀로카티 난튼트 땅케 글라마니 그 땅땅이 니오초 지나 피란 코리 터조이 동 칸난데 차이 조토 인니달리 샤티 동 칸난데 티무요 그 터카도 인지나 샤이 그 지티 하라 츠게리 히즈그리긴 인다 츠게리 뇨고누 그 땅츤 츠그린도디 셈난니 가제지오니 티무리
1: 아레레레 데릉가 렌스 인게나 다탄지그르란 타모 아티그나 강존 샬릉가 렌스 진능네 친 탄지 교런 게 샤난도는 가샤스고
0: 다친 탄지 세쿠스파 아담가 파산다니 스파가 부상가 급부터 덴바가 잔던다 스타우즈 안촌지나 델릉은 니그데초 다시 델릉 세주도 마르트스 제라다미야
1: 야야야 타나 마음 바나연 저 계속 상마가 다시 남고 있어이 달통이 즐기 희적링는 너무 마즈 어젠진이 어젠진이 전에 배견 좋더니 다시 먼든 주시는
0: 과튼치
1: 야야 타나 니쿠다 히델
0: 야야
2: 레도바나 바 테릉 렌슨디 나가 오케 담히 던딜비 만틀라 돌랑 크 나반데 코드긴 크 나반디 나가 인기나 다 세코 사샤 그 나총 시바 멍부즈 그 담힌 데종노 그 스타프트는 디슈와 갑식 스무즈 요원드 들라스과 그니 잔즈기 달당 다 갑토 테 인기나 나총 시바 나바 그 랑일 담히 장노 그 셈든다 데 어가노 티 안식 그 게르긴긴 테네 게나라 다 즈근디 헤지그르긴데 소브라 교 달당 더그 로마 사마 그 런퉁 그 스타바라 더니 로브종 그 페기 더니 로마즈 그 슈그 용 그 느힌 젠퉁 그 페기라스과 몽즈글라가 급초코는 더 지르시달등이 아다 종화머리시든 속빈 더힌 즉진에 고르타조라 땅흔데 촌기나라 로마리리기 더히긴이 들더니 템몽즈그라 시키즈건조니 토 니와즈가 가신즈 통거가 삼직 넴바 요노라스과 망아즈글라가니 카다인 건강마마즈 예너리 되나 데른 글렘스나 촌기나 다탄 지글란다다 데른 글렘스데 촌기나 솜진 간크르와 하르자라 키이나 다르클바시글로이긴 세키브다르클바 헌트세란다 존노므렌시 Kavzang nam ki kichi zhig hiyanlam da Nduanzin tang somdik shenye yin Laisin ar jima ginang la Nga suwa yang kirinjil Da tang wikya tang kui tang jilwi Mardila rolang ga liamsan da yin Darta da kha ngaw yungsa tang car song da yin Tegna Jashin yang kwa namba song yin Rung rilay kunga laisin Jain tagla yin Mata da san zig na war Yang ni tg ji chi shi Ya tar Rakawa shing garg tan Bantuk namba tang Long chan tang Rajin dang ga san kun lang ji Rakhi delag shi

Yeah,

아슨 코원 드글로이 아예 따이나 야디 얀 드글로리 아예 다크구 아슨 코오 지치기 아예

아선 코치 아예다 인야지 야글 히나야 아예 만난다고 아선 코 오르가노 아예다 인야지

야쪽분

也去年啊就来

Ya,

Yeah,

야쪽

0: 그럼 저희들이 달리 딱정 가진 거자 나 저리도 대로 용리 좀 쓰셨는데 뭐 인생이 더 마트서 저리 언니가 좀 지나 어른들 살아 이게 달리 니들 저가랑이 돼 대령다나 언니가 사지 하요 그야 언니가 통지 척이요 그야 지달이 용리 좀 쓰는 인생이 나면 야 뒤쪽으로 가니 직설이 손아 아따 주 참고를 가리라 좀 지나 죽고 중고로 가자라 좀 지나 죽고 천이가 좀 지나라 담아이월한 자는 말이 마비원이 총는 말이 이제 남만 자는 생생군들이 천이가 끝나면 총는 생생군들이 천이가 아니 걸정 왔다는 일이 샘 걸정 큼 총는 일이 칼라 고구니에 있고는 일이 오늘 노착상 왔다 있고는 일이 대나 다니는가 교도 남아샤 가지면 뜨나 교 남아샤 아니 그냥 주는가 타에 남아샤 샘 단주는가 찌르잡 남아샤 고르다 야카마니 남아샤 샘 컴 커카카 수수이 남아샤 이제 땅다도 혼드네 제니가 좀지나라 상도 그랬음 찍은 이들 통라 로티니 커사는 아직 고차 제니가 고차 뜨기 땅나 큰거나 내 접득이 님이 마셔져 그 컴커 샘나 드그거나 다카르 테나 마셔져 그 다그 요치 마리 디엔치 칼라카니 다카르 테랑아 스치니 만장 돌공니 하리 아드 그만 바노 쿠타니 땅나 니 감도도 혼데 오래 다 하니 능아 줄이 되리 가지면 두아 제리 되리 저 카카라스 먹지 그 땅이 농식식 잠버도 그 땅이 형돈 바그 떠왔던 거 니가 넣느리 영엔 바그 샤완도 추아 넣느리 니르정엔 바 니엔종느리 우동엔 바정 앞에 넣느리 워셔르 바 뜨뜨기 있느리 그렇지 못해다 쉐마 있느리 니라 간이 친이 결혼성 전 나중 인동리 줘라 성급 통화 홍화 틀이 되자 또 친이가 니 키롱 그게 로사 흔해 그다 기롱이 샤와 그친다 인세지 좀 진짜 동무이 야 뒤쪽으로 가니 다 때론 쫓다 코마루 우즈 카시다니 고즈가 수카루 우즈 사데비데니 다 쫓는 거동아 카시지 세고느리 쎈는 거동아 도적지 세고느리 옛날에는 아니가 좀 좀지나라 오데 다 그게 쫓듯이나 쓰기 팽고느리 대나가 니게 야츠고나 만나자 했더나 마츠다고 켄트비 했더나 근데 꼴꼴똥티 탄자듯이 했더나 접제 형티 칸자듯이 했더나 서슴 붙근 힌자듯이 했더나 레르비디 정아르자더나 로로비디 타라그리더나 대급제 떡나 죽고 털고 흑석 떡나 죽고 네 죽은다니 아담이 접송 체인어리 네게 같은 카리너리 너 흥사와 요너리 너 현주모 요너리 아자와나가 흥주너리 자와나가 김주너리 디엔세 그 속도 듣고 디라카니 다스르고 야주리 나르제 고너리야 다르지마 등다 척즈 고너리 디 땅다 듣고 더니 하츠니 그 사탕 세이나 대름 그게 죽지 땅다 듣고인데 그걸 뭐 처리 처리인다 듣고인데 다근 죽고 어야 또 놓고 껴져 그지 그무 그냥 그지 너니가 때그 환이 그지고 디스크도 저 어정 그지고 어야 또 놓고 딱 그지 뒤 쪽으로까니 쪼파 하트스 뜻세이나 대런 그게 다 그인지나 어디 색끝가 또 놓는 그지 군족과 대막샤 보는 그지 같이 전나 뜬 그지 아래 바스고 나도 그지 같이 하면 돌아야 남죠 루지미 니르슴 그게 남죠 따라서 좀 너가 죽고 지금 남죠 그다로 너는 인구 걸고 지금 남죠 특정은 어디 정확시고 부정하는 인배나 편고 엄마는 쪼끄는 악진 문주 자초고 니꺼는 알도 문주 너도 혼도 다 대롱 문이 그 생거려와 고거라와 디어로 신치클라카니 다 대롱 쪼쪼파 하르츠니기 특이역도 니가 한낙지 코타 그때는 니 왜 니켈리 다든지 니가 찍딱 주리 그럼 요즘 형성 한낙지 혼자 진노 후차가 특이자위 이땅바땅 니가 찍어 죽 주리 니 땅도도 혼더니 돈신도도 혼더다 오라미 접송치 일라야 군지기 같은 살이 일라야 가까운 촌초 일라야 고송매 똑된네 일라야 다세노 리즈 야 티엔치 클라카니 셔디 타리 데리 돈이 드비 데리 뭐니가 솜지나라 카트고 떡고르세 제리 나디 카세랑고 부살리 달리 떡떡거 진지 제리 데리 우쪽 차르 진지 그뚜뜨나 신신 님 헨치라 오야 단단히 그렇게 흥친 자와지 그 붙어서 진다라 골금치 식자 식그 붙어서 진다라 아직 남버스까지 정모 인종 고샹노 거스 고연소 그세 진다라 너무 이리 데리 코스터급 그 천년이 거 남았죠 그렇게 그 가급이 남았죠 데리 됐던이다 진이가 나섬네 그 터지고나 다딩나 두급자지고나 我 단단히 그게 자 그렇게 끊고시고 그래야 그 돈나 저거 돌지 요거 좀 살다 그 이거 호라다 니 혹시 년세주 다 뜨거 사비
1: 단단아 덕서와 저스터가 마루다디 가자꾼의 상계 가르무다디 관리 통총 작건 노르다디 가자 참지게 작건 콜루나다그 저런고 만저가 흩어나디 그때 돈으로 만고 끼는디 카친 카나가요니 아친르가나 철요니 너무가 참바 참드는 겁니 저런 조르자고 따이다더니 그런 개념이 이런 거리 전학 자리 위랑 부위 대유다 땅에니 오야 땅고로 가자 사랑 칸이기 워르더나 어디 머디어 쓰고 검잔다스 나만나 범녀 그 칸다다스 다타주 쓰고 땅더나 마치 글로 바 칸다다스 마치 건 파르도 난다스
2: 담네 옛나 니야다가 군마 치르고 손나 디그터군 조고 사오 당근이 갑다지니 제제조 더인다가 응에다시나 쳐들이 딩골 온범바 크슴가나가 응골 아스송송 지나치면들이 디디그니 미잖아 착한 사냐나 소르강 인자 최근 저문인 제우 한자서 주는 애네 최근 통문인 왕나가 착한자서 통는네 최근에다 짱극하가므로 꼴뜨지냥가 돌바나 호센톡지인 애네 옛날 최근 토사나 성거고 상고 마사나 서거고 상고 대랑구비소는 막서와니기 로지식챤나 착각세는 묵정섬거 특기삼도 잡지나 Tandali kankaya na lakang wana zari, ungo kankaya na rakang wana zari, aki girgi joda ki wana zari, targin girgi lama ki wana zari. Nda chakhi ngomi fshan na chidar zidi gani, oya, chakhi harkin zari go, chongim zorkin zari go, chokka harkin zari go. Yonna yonna di tsara tsancho ka, ngin golog archung kaksamda, lama tsangwa sangda, kakshi wajita, tsak tsanan janja yonna, nyana lakwa yosa zari go. Ndi jargo ni chumko samsakande tona na,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하라 잡나 요니 잡나 서가 장그 카나르모 장그 모나 템바 장그 사아롱 상롱니 기상롱 카카 니 그리글라다 손티 고리종아 하니 잡무다마 시티 자랑딤도 쓰니 쳇상오 하나 냐나다 딱마로 하나 챤다라서 제가 최송하세 거가 나쇼트 니가 욧고 주르고 나라롱 니가 팁고 주르고 추마몸이 착하이나 저 딱자냐이나 흩어삼고 르무꾸이땀나 메타삼고고 최근에가 흡지달아세죠 니다 와리디 잡고 혼짓 마친니 그카르총 잡고 혼짓 마친는 냉골 아르총 그 똥그라치니와 똥가 딱럭 음바즈 냉골 아르총 요노 니토식 추와 쳐요조리 마르콕침던 요조리 첨봉 추와 뚜고 조리 저지 환극 제디 요조리 티나군 고나라 찬드리고 모나카 찬드리고 니엠냥 딱고 사드리고 손나로 딱고 사드리고 춘데 니막 찍고 혀르지와 딱근 머로레고 끼츠그네 예나 너적템 니게요 너라는 니게 어쩝 그다가 추셔 차자자 딱고 조리 나 쳇자자 딱고 조리 원중아지 쳇자자 딱고 조리고 더만 나 쳇드리디 카급 쳇쳇도 측은 좀 말고 시그 금금 본본인 좀 말고 제험치자친 몸친 조리고 괜히 르세리자친 냠친 조리고 추다니 꿀목째 같은 욕진 참 와기대 처럼 추라칸디 이롱코간다 이대 처럼 추코카녀르자기 추셔서 탁바터다 나서 죽도도 이디 쇼자미 냐프시 마르토그나 접덕 마인르고 사나쿠 쿤고마 나카마 접덕인르고 춘차보 가리성가타 쳇송데 쳇쳇고 조롬니 마르글라와 이코츠자나 추직 차르지 냠섬소 힌드고다 니티나 추로저디 로르자 쳇송노마나 추차바터런 그 이짬쿠도 닝고 카코넨 좀 아르나타가 나아서 그 통삼로 아터그 조코 추사역 조금 있게 도가 세는 것도 진 최적 지다 처럼 이 추차 이마 저거 동근 좀버 조금 이마 저거 세터자 알아 안서 그 체들 지디거니 산이지 조마 니스코제 곡삼 고우주 최샤시 녀모 활동 곡삼 고고 추어섬 토나도 원다게 고리고 샹거타다 고다 특게 고리고 각지는 그 샤니지 타고 낙지는 그 뚜니지 타고 파처드 로르지 대디 마라소나 대바니가 소치가르 송치 젠사 고마카시 마르사리 엔드크샤 타고 더에 나카무스 득과 첸데지 추토르친 모야 녀르자즈 자가이고 더 자차익 지금 묵당한테 구상거른다 미쳐당하는 구조리고 가니 니아챤티 디랑 아챤티그메는즈 고리고 니아르모티 디랑 아모티그메는즈 고리고 코슨 토나선 당접 구조리고 샹거탕하고도 특접 구조리고 겁나 야르치끄는 그 속력은 뭐나 Doing your cook and uncle Kong for the mana. The Sutanka Samu Kurkur murdered a tons of troops attended as a Jabgo Jurietaga. Tarna Tumra Shertunda as a Kanana, Tignaka, Tigni Shaji Tang and Najab Sonana. Neta Nagrachi Nini, yet Shaton can talk to your chicker, two Japa Yunker conjurti, Nichiwa Kerto conjurti, Shanaka Kurma's Mako Tataga. 피아나카 크르마즈 제공지 메네 옛나 다 혹한 좀 그 땀리고 막한 좀 그리려고 혹카카리 그 땀리고 막카카리 그 터그리고 너를 코비다 그 소리한 줄이고 너 목종 조린 거 엔터인 줄이고 알이 너나 속공통 남니 간섬 그 키키다 나 세라코니 롱섬다 나 세라코니 쇼컴 카카 머트니 예카차카 머타니 냠마체 머총 아키 처우나다 샤마체 머총 양거 돌란다다 사찬데 톤드원데 이거니나 추천고 허카 라즈 그나나 럽들 럭은 라즈 미

야 형님이 두고 정청소 지난바디 모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 된이나 나 조종 오르거 동친거 운동이 감성거나 중시 두고서지의 고지시비 디주의 가르마 앞지른 거 나 중시비가 특거 타동림친 나이나 두고 정청치리 특거 두고 부자지민 리드나 두고 정청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정청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부즈거로 쉬라 다 기르긴게 지그노그 리샤이나 초코 다나잉 나충시비가 슬림 승근능니 포자르짐그 아야능그 이제나 공성드 흐치푸즈거로 쭈라 능기스 도이크고니요 로쭈 리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초코 총총 참마셰땅아 리드나 나초 토쿠사로인 구솜준데니나잉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거 두고 총총 참마게잉 게르긴 지그노그 리샤 참마 용저위 아잉 토쿠사로와스 준디 자지 긍르그즈기 주데 시 개치고 아리 디한신인지나잉 두고 총총 참마게 아는 그 공성다 등탄이 됐더니 조릉니 근전한도 노그 아 다시 쯤이나 초코 할고난도 노그 회차 진난도 노그 세모 디한신인지나잉 아는 그 갑숙다라 다 르문데 진난자 처차트 진난자 세징이 진난자 아 단들라서 과거잉 그게 인지나 갑숙 집승 그 타크 아 영어랑나 차지잉 이진데 요지 긍흐들 아야르중거 인지나 공성데 지즈거랑거 디쟁거 두고 총총총마거잉 녀마리리 니 인지나 차지 과즈 고주데 시 같이고 리드나 두고 총총총마거 십등윤자 부자짐거잉 럭슬럭서와즈 쳇더고 지시요 아리 럭실 서바인 냠춘 마시피 야 훈들림스 몬마그 토크 럭신덴기나 영처싱도 운주일 아리 두고총총 성마기 있나요크 있나요나 포자짐 땅 산테 다롱 탕칭도 운주일 아랑리 소눔 마님나 아자우 코니 마탑테 참가 랑진 마흐금버 사이난 쩡고마니 세고논더라 아리 데랑진아 영 포자짐 그 아 체크한 지기능니 야기능니 세이 제기능니 데미데팅이 아 단제나 럭실 콜루카즈기 체트 고리시오 데나 두고 총총 창마가 가나와 돌아뉴고 캡슐 망음 뇽영롱 하르기튼 르그타 알랑나쿠 처승 체충 젠자잉 흡삽등 마습 게나히 타세기야 두고 총총 창마고 뇽즈 아리 마뇽나 십등윤자 부자르짐거 거우치 난던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 다롱 탕치긴 돈주이고 카슬 망음 뇽영롱 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흥 체충 젠자잉 흡삽등 마습 아게나히 리 데릉거 르신 덴기나잉 두고 총총 창마그 니엠비 워까지리 잠비 노라냐르중아리와이 디 촌인지나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 찬충을 이리거 능두나 르디즈 성망우 투주엘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텅디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 능아 찬충 흠도 무지 제도고 르시오 찬총 동우모 조기 드긴지르그나 두구총총 스탄즈 군부글랑 노가 실라 사르와 드그치그서비 가양 다시고는데 쳇더고르시오 디촌이 두구총총 업진 천리글랑 노가 실라 가이루스티라시고는데 니가 쳇더고르시오 실런데 니가 가니 능기스 실런데 니가 랑거 로카등 참나 두구총총 정마그 년비 쇼트 이고스 정중아리와이 다니 찬총이와 티바가 시키는가 두구총총 바성 르마크시 노가 가나르템 아구야 에라시코논데라 디초니 가르충 게스르 야부시코논데니가 쳇더고르시요 지기티 삼바리 피카르쿵그나가 영 나충시비 디팅업 젠히팅 델리다팅이 섬비넬 원고라 수브지코르가 히샤즈가 르그점즈 정말 우토지인 디초니 인제나 시츠음 제루 시츠음 젠드나가 노고 두고 총총 창마영 아 다 시츠음즈가 가튼 시비 냥스튼세니 시스템 유과즈 쳇더고 르시오 니그때 조티스 요등나 림츠 몬마그 초니 즈그누가 켓드니가 켈렌자 디랑영 업잔지 그 공상데 톤당즈 조고 총총 창마 켓즈가가 닌데 모즈 리샤가 쳇다 즈그나 창마 삼천자 메라 리드나 초 나총 시비가 체크 찬총 동우 조기 딩저그나 아시기 주일 아니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실은 해문디 당행 당주구이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딩질근 아식 등너 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공급 등 같더니 됐더니 런거 로카 등 참노가 실은 망아스급 정주 능기스 런거 파사 파일라송이 됐더니 파마 등 아카 아니 능기스 대화가 능나 다 실러라스과 린히니 런거 파사 파이크 최친 좀니 도모가 양스타 히노그스니 영 조랑니크 Hinan donu, jangnan donu, olungu camnu ge, daya hata mangazgib jangjun da yung, shiga gachin nang ge duan chen nir. Nang gisi, chukushong chong chong ma ge yung, renge pama aka ani

0: 야
1: Ari,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도치 주소너레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니주 람트메노가

0: 총나 총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 너리
1: 점질러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송
2: 샤파 퍼위 젠차인
3: 네 옛날 원인 간사인
2: 중포 청청토

0: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달달치 저거 산지 능진반 등기나 나충시비 가치그 찬충니와 티바 가치린이야 리드나치 티바 가치크스컬음니다 아나스트마라 시둥 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기 서게비 허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빠라 속바다 망아즈가 옛날이 죽고 총총 성막에 아는 그 공성 등 젤리데 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 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그 글름나 요노가 가양타라 시에빠라 스탄후이 켈라 속과 망아즈가 중화 더니 나충시피 가슬림 층그 티바 가르치 크클마시기라 포다르지마다 죽고 총총 망아즈 그 지저르간드고 리드나 텅디 티바 가르치크능아 죽고 총총 바성 어르마그시 노가나트 허구이 에라시코노 아친디치 년주이 죽고 총총 참마게 영 죽고 총총 바성 어르마그가나트 치시게 니니나 톱중 유고즈히 니 옌근지나 단지나 나트미 과즈실라 히그 조랑니게 영 초다즈히 드나가 지냐마치가 나트미 디치 년주이 죽고 총총 참마게 영 나트미 디능나 나치 니우르트 히고노가 한일그랄 합샤 차즈크톤고 요크 디슈가영 삼지 유과즈 통고
1: 이비 겐긴당아 냥니위 톱총초 체추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신냥아 톱총거 톰마바 송준나이나 데랑니 치조가 나흠스 체리요 하나흠가 캡샹아 알고가 이라세라 하나 나즈가다 겐모마 원니오츠가 실어더 체강아다 저우성가 따르츠에 근조거츠가 체강아다 어르더 고즈용이 스타르더고노 커거르 송즈가 니마즈가다 크르그 다무 이 당니르도즈그랑당니 카르완 자위 송이 르르트고가 니사용다리 르도다 이기 한다노 르르트고가 하라 카사치 자위 하라 카사 송이우 송즈가 더니 크르게 하라 송치티노 르고그라 초토 올란 차지오 노가야가라 초즈가 인즈가 더니 크르그 다 자우상아다 아르근지가 메닌돌이 크르그 아르마르마디 송에 한그나디 땅에 함튼데 땅에 하맘 채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울리다 하르게무 마우든가 시가 존노르 망아젠즈가 록송즈가 존노르 찾으고나 르고게라 다시 뿌땅나다 하랑게 고노 존노다 송이온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말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그 시구 있는 창마가 키송스가 아저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게라 얌츠즈고 누히 다르즈 실르딘디 지즈가 치고게라 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즈 실르가 다르즈 이수 통가즈니니 지 셰츠가 더니 아저오가 등에 커워는 양면 다르즈 실르 치 귀땅는 지 전부 이달리 다르즈 실르르컨 초당즈가 아자오가 아게모 마오니게 라카 라존 촌노즈니 아게모 마오더니가 이제 토니 마라홍에 메오즈가 쩨송즈가 당마 알고게 라게모 마오니게 라나즈 타조 아게모 마오더니가 르 동르간 페리 젠크 르치브지나라 다르즈 실르딘더즈즈 Лыхтун лызгна лыхчигни зубсана зубсал фчингэн макара штукочур зи харану мачатгив чэзгэ яа зэгэ зэгэм зокангна зуи мжэрг цама лундан южэгзра штарзэ шэлэгэн дэз мзокан гаму чэчэзгнани зэгэ зэгэ зочэзгэн жут тэз я харану мачатгив чэзгэ Yang ha ba wa zhe qianman zui da zha ge ge shangan zui de zhe ra da zhe xie le ge yang ha ra nu ma zha de ge zhe zhe ni ma zhe ga da zhen ke lam zhe na sra yong ge zhe ba wa ge yang lam ka zhe na di dao zhe zhe ge yang lam zhe na jo ge zhe den da cha yu de mu zhe ge du zhe a qi er gu ge ra xi ra da zhe xie le xin dang na da zhe xie le gu zhe ge chu la de mu zhe ge du li 젠크가 저거다 바와니간 되게 지즈 다치 쳐서이나 가거라 지 지즈 더니 저거가 너 홍어 총도 그거 나송에 고개라 또 끝나서 그때 나 줄까 더니 납시라 용아 양치고 반텐 지 셔즈 더니 저거 겨우성가 송 진노 고개라 겨우성가 제목은 닌고나 셔즈가 Tamni ta rongwa jemu gongwa na bian cha, hiyo, shiro, bitang yo zgra. Kargo tato chamba miyam chang tang jie tang da pshira wo song zga. Shi narka, arjia wuga chiga rikin do zga. Oh, la la la la la, da che nandri thank you zga. Argo ga iran dan dain jo gma ninka, achin chokang na apsham gok. Zi, songan chokang na apsham da zga. Tani, tani, zaga apsham songwa gani la jik shen nuwa. Gani ge, cho darung shira songa chikdi, zi yu shen zga. Tani, zaga yang orkab shira yunga chikdi nuwa. Argo ga iran chokang na apsham min shigo zga. Tani, yang zaga shira songa, zaga ra, bawa ra, jankan niga. Argo ga iran chokang na apsham zhok, nga di mersib ga, zi yu shen zga. Tani, darung zaga ga, harjib ga na argar kong zog gara, ngi ga na zhili yung tup ga. Dina, chanyiga kaya go songa ga do zha, ngi ma ra mpen tup ga. Hang tong da chi che ra wa lan jo, zi yu shen zga. Tani, darung, tani, bawa ga, nga ra hong go chong du ku ga, nga songa zaga rung na chok ga. Dina, jan ka, choka go songa ga do, a, zi yu shen zga. Tani, zaga ra, bawa ni ge, go ga ya ra, zhi zhili, songa, gar kong na ni ma ra, yi ge, hang tong no, go ga ya ra, Janko yo sao de, hong yo song zga. Tani, Janko go go ge la ka na zong dang yi, zaga la bawa ni ga, na yu yi ni na ju dang yi, cha wo gar ga, zho zhong ga ni, shi la wo song zga. Jo go no, lan wo ni, cha wo sam zga, tuk dang zga. Tani ta bawa ge zi, nga lo yo ga, zi Janko zi zga, Janko go. Ka chak dang ta zu wo go ge la, long zhong do li, na ke ge nga ni, zi yu shi zga. Tani, zaga go, nga lo mena ra ndagim chak dhokta yin manin ga dhagi dhamuz gandho li ndagi janka ya jizg ya da ngan gizhi ko ma ngan gizhi ko zinu chak zinar zi jinu janka fu lang zi dhaka dhari dang suni ka nanga yara khur chir suni chan nga yari yu song zga dhani chabi yu goga yara ganga karna di song zga song suni choz gana kari yu song zga Dani chao yu gachiga chuo langgazi, gachiga chuo langgazi. Dani da chao yu nkunji yi tangzaga. Dani, baiwa ga, janka chuo songa lgzga skuti, so songa, chi lgda dhagi chelab lako, khara chikla da chur gu nara, ziyu shatzaga. Dani, darungo zaga chuo songa njigma manga manga zi tekuwa do lam tsogam ta, gora khidu la chunga dung, ziyu shatzaga. Dani, baiwa, dani, janka ga lgzga sa tanga, cheri yu longzaga. Dani zaga ga yang chogum ta gore da li njigma zhang da zaga. Dani chawi ya laga ga shpa zi songe chika na abji dangi njigma arirengo arirengo zhag dang zaga. Damni darungo mokzang no sora na gano yi songe choga na luk dangi da baiwaan cho xawa wu song zaga. A baiwaan cho xab ga la jawu sanga songe da dangi ndagi da li la jawu xa zaga. Google era yuqa kheda dunga chushin. Marti ji ta zuwa cheki amaga yongjira. Tsogun ta gore dali amaga kordawga. Mabdi na chao song arti. Ziyu shi ziga. Dani agla jawu maalu mada dangi ya lombo zi yara jigi dagi jig zigra. Lombo da yara song chikdi nu. Jigma chao tsogun na kardaw nu. Dardu amaga zindu ziga. Damani darung mokzang nu zora naga nu. Dardu nyaga dandru nu li. Jigna daga shira songi. Hello jaw ndu ge shi zhe ding ge ngo ma ding ge qi guo ge da shi ma shen sa men ju ge zi shi la ba wa shi dang zhe ba wa shi la cuo ge la song de dang ye da shi ge da la guo ge la jian ke ka nang an zhe ge dang ye ba wa la zhe ge ni ga na ge yin ni ge na an ju dang ye qiao wo da zhe xi le sang a wo song zhe ge dang ye qiao wei er guo ge la shi la da zhe xi le zhe dang zhe da zhe xi le ge yang dang ye wo li jua de ne ge cuo a zhe ge de tu song zhe 你要拿东西才算啊

0: 看比西出连心
1: 擦如意当地了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比而当坑人
0: 拿出拿出西比尔嘎擦的人

0: 야냥이 디한치니 아마르푸 체크 포팅나 호우슴체 참압지그세고는데 가는 거 술 다켄데 이제나 바지르 다켈흐사르와 다크브드그니 도모가 남바즈그리 리타나 타가 타가 지나 마트 마트 마트 지나 타가 세고는데 주카리 조금 참마 킬레요크
1: 하나
0: 야 드나 쭈꾸총총 청마그리고 하시안고 좀 하십던 용자 대령은 캐츠가 아니시 주일 킬 동무 강인지 땅나 소아나 귀 카지진 호충 즉 나클진 흐시르든 즉 친디진 즉켈 소아나 귀 카지진 호충 즉 나클진 흐시르든 즉 친디진 즉켈 드나 킬 가니요

0: Pagan damuzga kharjagda tangi ta Michun tsigdi yangmuga nganizi tang tawo zingi na Ta chumtara ta khuyen na Kirgi yara mama chumka kongtiki jakwari Tachula sopa kirgi chumka samchin doonji na chukka Chumchika chapa tsigdi yangmuzga kirgin doonji na chukka Ta maimbi ta chapchi tsigdi yangna Shinsiba ta katsang jabtang na ina Songtang ya chumtara chun tsagniga timatang Tani sachiyoin Tani ta mamunga kirgi tahtukmana la sopa Likung dan jingu dan tangi Da jio tun te tsangma ga yishib dan duyi Dan da tawa ga song tangi Chapa zi gdi yang muzi xin tangna Dan da song na maungwa song tangi Han tu jira la supa ga litong ni Da tsangma ga samchirin da dhani yi Da dhani yi nuga maanshi tangni Song tangi tsonda la supa Di da tangi tsangma ga samchirin dhani yi Chum tara gongtang mei yu ga Dan kiri yang guno dhumu ziri
1: Re re gen la ga gwa jin chi Dina di tsu jiangi tang di chumkyung dang chulim lian chen dong chen de ning chuo li chen din dong zhen ba dang zom zhi ba dang zhen cuo mo yin zom zhen gen ke luo la jia zha xi dang zha xi dong zhi yin da ke luo xi lu yin zhe qi bu da ke luo
2: da ne bei jin jie di zu lu jie ge yin
3: fo nen wo shi ge le long chen
4: 从我们的我是个老农村三斤娘猪娘看那把切磋的木得人的是四个大家比起这个等家四个大等比起日我是个大等比起日人了咱你妈的兄弟同地三斤娘猪林村江能顿的内地这些陈忠老弟你让我们中间这个镇了从去不起的 中华门的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5: 中华民国政策局的监控科学的陈总而你是乐德的信念。让日的监控科学的总局的陈总建议马路集中的地方杀入了。接触书记习近平集团的人将东北的拉根的党的监控花园的组成是不是这个数的党的蓝的这个叫做人了。蓝的南部党的陈总项目的电影监控科学的拉松局不是给。当个组成党就不是被称了。 习近平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怀孕的公民在不同的偶尔让日的接监控
4: 年卡让格的基础的不马子了。说说说你蒙古当个村子些比几个些都要拉。结婚当个催婚的那婚的季节娘个男主人做些不行的。爸爸的家多等送上的二级是特教班的我拉蒙古些比说说不起来。父亲想起了普京装起来母亲去问爸爸的家多等送出去的两只门呢。我立山级下去了。ngon chili chowru korshib shi gub mga gani labde ni ganaadun zagi. Dardang korkar danga ganaam mga dadung mamil ganaamdub cha dertabjini yola. Chalim gangshigla ganaadun yona EAE taigir da gsandib shi baadanga. Ngomil chi nganam chad da tgchoy tibsar. Daluna chokun lam ligibshig yongani chabda tibdangani loob jang korwi looyin la. Dardar jayung si chokun danga chikun caayak chiga danga mbam gani lag danga. Нахуна цаяқ чигатанғын бұм қысымлы қаржен бір өрәчір көршіп сонғыршып шені. Додым шөмкіні ме бағни, додым шөмкіні еу бағдаңы. Додым шілмі табағни, додым еғіп өпші бейуар ланжердуғы шен еулі. Жөгі чөбі жершчуң лғылын чацанды, жденкім көрігі чымжуңнан көні, енрінгі чымжуң ғансуң тұп еулі. Жденкім қойын зүгіпчін жонға мүргі жемтілін пейджі таңым жуа еуби жзави жичіні ені. Жәчіп жүжі Шичин пенджі, Нештон жақсым лоны үзің, чөқтім қачым тонды, ламдығы нәмі одаңы, чымчың дамбу лықтырып шейна, 다즈르 젠컴 코인 즈브튼 랑간송 탄 본돈 출입시 특집송 페이지 등 송출부지 링유른 가우르그미니 제주로 제랑르질 제 젠컴 코르그 송출 출하니 위 버튼 가나튼 망키 가드그슬 티송만 바당 람드가 가잡는 멤버 참총 담보 멤버 럭터 가난클 멤버 차학줄 니르든 멤버 지당 조아요비 젠컴 코인 즈브튼 샤제데 람드가 젠당 참총 젠제 라우는 지기시 난지다네 당그 조친 당 조업질 비천라 올롬튼 시진핀 쇼캉인비 당종인거 젠컴 코인지 제름 진굴 당 람드 마르근 즈브튼 라 지금도 무슨들로 당티 젠컴 코인나가 드슬이 지브지르지 치 지그자 당 지브지르 지그자 접접적 돈디 젠컴 손주지 찬타 당 종인거 젠컴 코리거 다십 속어 람드가 진학사르투 럭트르시 캉 코리거 손주자 참당 저체 손주자 참속어 체둔 자참 섬질럭 점지니 우조집 잡대 젠컴 코르크 첨중 좀직 돈토든 초르 마지 담보당 중국 서점 톱친지 르겐 체모 르자크브 젠컴 코르크 송르츠브 첨크 여인 탄컨거 어윤 왕첸 파급 자지레 제집 주제 시진핀 지 젠컴 코르크 송르츠브세 브랑니 브르다 람드그 당 첨중 라브된 기 싶다나 젠컴 코르크 첨중 잡적 당 럭드르시 바디 시진핀 지 젠컴 화인 르공판 총요레 첨중거 첨중 남으로 되니 젠컴 지사 와송을 주시되 저쪽 용지 내천이 어정도 돌진 소와지 등 강조고 고니 접으셔 받당 아람지 중고 늑춘세 비 람디 지르마 제 제튼도 당상에 디 젠컴 고르고 첨중데 첨중 젠제 디르 목사로 해 반촌 요서레 람디 지점 차창 인양 후조 럭들라르리 요레 몽치르 젠컴 고르고 잡콘서 첨술지 만당 와당 첨글거니 쓰르진 덤종바 럭터만당 와주고제 가나둔 버툰라므그니 젠컴 코르크 첨종데 코그니니 상이서 럭터시 바당 가잠는 쩨블람샤데 스타클 도톰당 샤브시 차흐줄지제 고름 레르르 차브르시 니나 젠제 스타클 도톰가 타라 초용 버터도니 도톰실마타비 가나둔 덕자라 따르타르 자용스 크탄지거 버그츠군 종콩 사야브자당 Chingbumrngata samtung zongbil chonti dodum chulubzhaga. Cib zhonga nyanibzonga, chonti nzengiyobi zongbil dekaqi kagwini zongbil chonti je alugurdil lagancira qsarjibshide. Olongkum chenbu danga, che, sarjia sugur jirchin qzobi lagancira qchaga dodum ngonjirubshagi. Keili ji jibjir mabshabi ganatun lamagani, jenkum korig dekaqa chamzhunga jirchung insamshabi rgongpa donchulubshide. Tomrin gamkin la chapa mokchul baadang, chungzim gamkin la chapa mokchul baad lagtarishidi, rangil shabshi lagtarishidiri. Nangsuk rang chung zhung kur huanbu zhung chiri, wuchun zhung jenkim koriga, chamzin rachinji rakhzu wangji mingib shayjiri. Ngaci keli la chitun shini, bakchuk jishunga gajigul caidin taktong baadang. Korig sonchibji sichan tisang tabdangardi, keli ji gajangang tagtaridi rangil gajigimtin tabjiri ura gandalub dang vayansari. Starkil dang chakchu gata la namu mbarda thombrushi di. Chakchu nirdin mambi ganatun tkhubja la. Njirwa mebi tarka na thongta warzimda rinmo chatang la songchubshe bi mchonchaar nombu di yin. Lobji rang. Rikurani bi zhongyang jenkim korsung stashib chun yong sa cha ba ngonjir shong la. Rimsibshi na ma chala nye uran ganchib dandilushi. Mungir rikurasan bi stashib kagchig bi rinzin gazamdan vishibjin yodi. Korigun bagchugla damburu gamig yobar maazil. Jankim uqtorlugla ang shabshir namu shidi. Aramba rerevjin kongtug saachi ngancha jetam tabdang. Keili ji mbagchugzo waadang. Mangchugla ganoci puba. Sigzunga ngankarwaabji jir kagnila gamigdi. Jankim korigla ganochun ziwur jantsibin jawi jansuli ji tixchigda niwaabdoanbi. Arjayungsa aramcibshi na. Jankim korigla ganochunla jantsibin jawi jodun paajir chabdan gribni. Jantsibin jawi marangil gul terchin xisamdang, tenbim ranga donshir ranga zimhinla. Anochun tebi jankim korega mborchin shigil harzu lagbushung. Amang yungaj nyamchig taala ngigribin barta thombrushidi. Nyamchig shetsil mamtobi ganatun tkhjulubshi. Mzirdik zhungkun zikchunshe barak amang yung garchullar gandil gdungbi charjib do ni lagtarushidi. Jigimang jankim songchub chodashigbi tawlim mamtani rjabjil. Rgomchil li kong nishtung saqi Chelin Khorzong ge zhe gul de

0: ཁྱི ཡིན ཁྱི ཡིན་གི་ཅན་རེན་པང་དང་ལོང་ཅ་ཏོ་བ་ཚག་པ་དང་གཉིས་ཅ་ཇུག་ཏི་བ་ཏམ་པར་མ་སལ་ལེ་ཏུམར་ནི་ཡིན་གི་ནི་རྩ་རི་ཚོགས་ཅ་དང་རྩ་ཁང་སོང་ཅུབ་ཚོགས་ཅ་གནད་དུན་ལ་ལན་ཏབ་བ་ཤེ་གི་ཅུལ་ད་ཏོང་ར་ཅན་ཁམ་བཅུ་ཏུན་ཡིན་བི་རིག་སིན་ཐབ་ཏུན་དང་ཅན་ཁམ་ཁིབ་ཤི་ཅལ་ནེ་ཁྲམ་ཅན་ག་དྲིག་ཅི་ཉམ་ལན་ཚོགས་ཉམ་གལ་གོ་རམ་ 시 너희 접립시대 아멍용지 첨랄 전주고 당의 첨랄 호흡중의 첨송바 첨고로와 지지 과거를 보시겠잖아요. 디너랑 비능의 상치능원지 첨컨거 제툰지 체입시고 로라 담부로 장리 장윈고 공지 젠컴 송주 첨진력들 나무시 아름암저 작성 종일지 젠컴 고리그 첨진할지 대지럽 되니 가종컨금 턴주럽 지중 사플로 와당 아맘저 작성 종일지 젠컴 첨리 인간이 돈플시디 코리그 땅 르제누르제 조제 차콩리 우가위 끄지르들 도탐 땅 저슈르 흐슴 끄지르들제 끄지르들 셰브출 럭트르셰바 젠컴 첨진 땅 젠컴 도덤비 냠글 나브르 컨들 땅 르제눔 잔제고 니르카니 코르출은 적출 땅 조지르데 니 첨란 렙실 적바 첨진 적출데 올란사 땅 촌점 도덤 지제 타슈고 땅부르 톤던지바 첨진 첨출랍데니 젠컴제 년쯤 예임집시디 첨중더 힘머슴제 사스르스급르시
1: 다제비치 주진인 오문당 초롱훈제 로영아르그니 제리 지금 촌데 촌릉상친 아르그슬 차프토노데 초 차율은간 척공서디 산니니제 나준 로무비 티츠브당 건조남지 로영라데니 아르그니 제리제 레서비 고르돌릉시 촌문데닐 초 토르긍데 치고요라 아만제 자슴중일 등 종희 첨줄인생 디인정으로 머르가 멍오 냠디 냠니시비 머르가 럭르당 소진제 럭히 조슬 아멍솔르그니 땅 징디 클레지그르니 제슬지 판심 소비 르그니 멍오 냠디시요 니위 롱게랑 소누생 친디 니흐 요기 젠크머르그니 땅 로르지르그니 아마르부르그니 머르그르그니 토르그르그니 지 제송 땅 다르플시흥 르그체 쩨 비르그 잠치 사르숨 차르제 럭트르시데 비르그 잠치 고르시 렘툰시요 Sorgunji Pansum Sobi, Jersey, Tongkongla Tension, Omen Tong Yamte, Rigni Yelakur Yamji Tang, Rigzil Pilak Samchi Yamten, Joma Jerry Sosung Soja, Yamdi Sapal Shebatang, Pansinja, Rigni Jerry Tawajani, Sorgunja, Murga Lakuritang, Zindi Kajak Rigni Jersilate, Omen Jenny, Karta Hali Chaser Jotanjuba, Tetong Yamte, Omenja, Sartul Jingutang, Jesha Janja Tatsil Nangjan Shite, Sani Nika Rigni Jerry Lee, Nyamli Samu Shepi Shuksa Shopar Gendil Tungwi Rewa Changyol. Jigmul Tsundi Tung Rikzi Chabtunji Gorum Chuta Sani Nijia Rumu Bi Nyamjil Gi Sakunga Chechi Danshang Marg Jia Gomsulun Jibi Jirzi Jia Sohtun Sham. Sorgun Jia Lekir Tung Sogurg Jia Liji Dikir Jiji Marg Rigni Jia Chechi Ngunbir Shila Jinju Dikir Tung Lechu Dikir Soji Dikir Chakunga Namang Jumji Tsunbir Shih. 我们接着目为参与接前期单比如目中的所属接中期的你跟中托尔更瓦的接年中连人中国三年看吧当地三人家年中连村学财的松连村的松这个把他们财政等松这个干科瓦松农财政等花不等的家做目前打开了瓦都接财政接去不打开了瓦跟这个财政等松农人请进花不等家等人真人满意接选你大地母系
2: Hello,
3: everyone.

0: 나 대령 그렇게 쪽지 땅도 혼데 그럼 뭐 처리 처리인데 또 혼데 딱은 죽고 어야 너 너 혹여 그 녀석 그지 그모 그냥 알 그지 너니가 때 그 환이 그지고 디스크도 저 어정 그지고 어야 너 또 혹다 그지 뒤 쪽을 나가니 쪽파 하트를 썼던 세이나 대령 그렇게 딱은 인지나 어디 시작부터가 또 넣는 그지 군 죽고 대 막샤 보는 그지 그까짜 신나 뜬 그들이 알파스고 나도 그들이 가짜미 허블란 도블라이나 맞죠 루지미 니르슴 그이나 맞죠 따스다즘 능능이가 죽고 지금 남았죠. 부글아롱능 인구 걸고 지금 남았죠. 특정은 우리 정학시고 부정아능 인배나 편고 어머는 쪼꺼능아 흐든 문주 자축은 이꺼능아 두 문주 너도 혼도 다 대롱 은이가 생거려와요. 고거라와요. 대여러 신치깔라카니 다 대롱 쭈쭈파 하르츠니기 특이흑뚜니가 행낙시기 코타 그대지 니왜 니혀리 다 댄지 니가 지흑딱 주리 그만요츠기 형성 행낙시기 혼자 진노 후차가 특이자위 지땅마땅 니가 지금 죽 주리 제탕도 도군더니 던신도 도군더다 오람이 접송치이라야 군지기 같은 혀이라야 가까운 촌초이라야 고송매 도전이라야 다세노리즘 야 티엔치클라카니 셔리 차리더니 돈인 드비더니 뭐니가 솜지나라 카트고 특고세 셔리 나도 카세랑고 자리다리 특특거진 셔리더니 우쪽 차르진 특특당나 신신님 헨치라 오야 단단히 그렇게 흥친서 와지고 붙어서 지나자 골금치 식자 식고 붙어서 지나자 아제 담바스까지 점오인종 고샹노 거스 고연송 그세 진단자 너무 이리데리 코스터 그 천용이 고이 남았죠 그렇게 그 카그 그이 남았죠 데리 됐던 이다 진이가 나섬네 그 터즈고나 다딩나 누급 저즈고나 오 단단히 그게 자 그렇게 끊부시고 그래 이제 그 톤나 저거 돌지 요거송아 살다데 그 이가 호라다 니 흑식 년세주 다뜨거 자비
1: 단단나 다가서와르 자스타가 마루다디 가자코네 상게 카르무다디 ali tong chong la kan nor ran di qaza cham ji la kan khor lu na da ge chagrong man jer ka khsar na di qte tong ra mo man ko ki na di kha chin kha na ga yo ni ga chin la na chul yo ni da mo ge tham ba tham den ge mye chalang chor ja ge sta yi da tang yi khsar na ge nyam yi ra khri chanak char yi ra ba yi da yi da tang ni o ya tang go lo ga sa sa ra ng kha ni gi war da na aur ti mer ti ra zir ka gom jan da zu na ma na pham ya ka kha da da zu ᱛᱟᱦᱛᱟ ᱡᱩᱫ ᱥᱠᱚᱥᱛᱟᱝᱫᱟᱱᱟ ᱢᱟᱥᱮᱜᱟᱞᱚᱱ ᱵᱟᱥᱟᱱᱫᱟᱱᱟᱫᱩ ᱢᱟᱥᱮᱜᱟᱱ ᱯᱟᱨᱫᱚᱱᱟᱫᱟᱫᱩ ᱢᱤᱜᱞᱚᱠᱚᱡᱮᱱ ᱛᱟᱱ ᱛᱟᱣᱤᱱᱫᱜᱱᱤ ᱪᱟᱨᱛᱚᱠᱚᱡᱮᱱ ᱛᱟᱱ ᱱᱤᱜᱤᱱᱫᱜᱱᱤ ᱛᱟᱱᱛᱟᱢᱩᱜ ᱢᱟᱥᱮᱜᱟᱱ ᱡᱮᱨᱞᱚᱜᱩᱫᱩ ᱢᱟᱪᱩᱜᱩᱢ ᱫᱟᱞᱞᱚᱜᱩᱫᱩ ᱠᱷᱛᱚᱞᱚᱨᱟ ᱨᱟᱣᱟᱠᱟᱱᱟ ᱢᱟᱠᱷᱩᱱᱤ ᱢᱤᱞᱡᱟᱱ ᱥᱚᱪᱚᱱᱟ ᱢᱟᱱᱫᱵᱱᱤ ᱱᱚᱢᱩᱜ ᱭᱚᱠ ᱥᱟᱢᱥᱩᱱ ᱫᱤᱥᱛᱟᱝᱫᱟᱱᱟ ᱢᱩᱱᱭᱟᱨ ᱡᱟᱨᱡᱟᱨ ᱠᱩᱨᱠᱚᱢᱟᱥᱟᱱᱤ ᱨᱡᱟᱛᱚᱱᱟᱜ ᱛᱚᱛᱜᱟᱥᱩᱱᱤ ᱜᱟᱭᱟᱱ ᱯᱟᱠᱟᱱ ᱯᱟᱠᱟᱱ ᱫᱟᱢᱟᱥᱜᱤ ᱱᱚᱢᱪᱷᱠᱷᱪᱷᱠ Terang chok za kong tang sam nyer gyang sam ge arjim de ger jama zig zaga zung yi qani lik ta pu zig sha sho ni yo den teng go cham go zung go ko ni ni terang ar ger dik sang ka ge ta ge ra arjim de ger ja lung teng ge khama kha ge ni gam zig ter zge ge ra abdan mab den sga sha ta ge kar gu la den zung de zge ra na ku cha dal cham de zge ye ge yo no ji na chu sa na ba ni ka ra kwa ten che zi ni ta ta ra gong pam tho zi ni ta ta yi na ta sam da ni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ᱱᱨᱵ ᱥᱟᱜᱤ ᱠᱟᱥᱟ ᱠᱟᱥᱟᱵ ᱫᱤᱞ ᱡᱟᱣ ᱪᱮᱯᱥᱤᱜᱤ ᱠᱟᱥᱟ ᱱᱟᱠᱩ ᱛᱷᱟᱢᱠᱟᱱ ᱠᱟᱞᱟᱞᱟ ᱠᱚᱨᱤ ᱪᱮᱱᱱᱟᱠᱩ ᱛᱟᱵᱫᱩ ᱛᱷᱟᱛᱥᱤᱜᱤ ᱛᱟᱱᱛᱟᱱᱟ ᱱᱟᱠᱟ ᱥᱟᱠᱨᱟᱥᱟᱢ ᱵᱤ ᱛᱚ чыгызгы ёчэрэй. Тэн ина нэ чыцэгшэ нэ арчэцэг гогэ, ржимадэг нэ чыгыз гогэ сэ гогэ. Чугызо анамба ингэна, нэн яра чыгэ чонгтама, ргу мүштэнзэг ингэна, чугызо анамба гэлэга, амэллэга вэн чыгэн чыгэ идали, тэнчэнлэга том чыгэн чыгэ идали, яран чыгэ сэ жүйдэмсэн, тэх чыгэрэй. Я, ты срасын чыгэм сони сона, тэрэн анмахари хчанзэн хэсэ нахгэгэй, гамасарин дуон бур гостави идали ни. Ndayi nji na chu gazawa namba wiga anun zi, miyaga chanagin zi. Ndayi yung na, ndi chisam shaa gushtiya dhar zi go nari, ndi kongsam chiga chakala zi go nari. Ningi tindani, rjajar ulpsepo okhim jangu, marcharanigi chamkani, shi omanigir nulkani, rasi zumdung chakazukidoni, sapazo shikidungulukidoni, ndamorjarjadu, chogazawa nambayara, gazadetergi yan seju, ndaterin irgomshin shikja shikarguji zi,

0: ཁྱི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대긴 신이 다 받치 다 발아 물로 녀선 좋은 거 생바래다.
0: 나리 물로 니 흩었음 알아.
1: 나리리.
0: 나리리리. 응응. 아리리 길긴 거는 최고니 길긴 거다 리스칸 땅니 샤와 망아진 거스도 담물로니 흩었음 나라는 모즈가 주 회틀 머중 거 샤와는 그 특당 알랑이 아 더니 샤와 로 망한 거 넘어이드디나 길긴은 손이나 주 길긴 거 리스칸데 토머시 거리 다조 다 냠뇽양 망보 메거디 쟁거 길긴아 치카 칸란다 아 간다즈간 찬용니 난더중이 테니 갑다리나
1: 제게 Toma gigging Naron Lina Toma should do Paca Cotzon Diana. Naron Fontazini da Luyon Changeremo. Patica Sir Roniga Sena, Tazotis in a Zamuchi in your son.
0: Harry.
1: Me, Musutang, Musutang, Naron, Gaginsi, and Dutta Gaginsi Saga Sawa Tomate, a Geranja Tondel Hochon.
0: Harry.
1: Me, Geranja Tondel Hochi in Dutta, Fodala, Sonoton, Dutta, catching a penny. Mondo Sachon, the Yabare. He independent, ah, Roda, Kuyuka, Zutanga Namba in Nanda, ah, Rokon Nonga, Jitsi in Nanda, Lotichi, Yose in Nanda, so Chachi in Nanda, so Konga Tini.

0: 무바치에서 사활이 예발해. 그리고 체출이 예발해.
1: 근데
0: 도서 고소가 체출됐다. 나서 고소라 되게 유엔티 되라 같이 되발해.
1: 아니.
0: 그때인데 고소라 현대 침보래. 근데 젠달라용 되게 카포르테 어유 예발해. 그때인데 때는 도서 통치다 고소 로마나 생각도 텐선지가 상기지 레드가.
1: 네리.
0: 근데 나서다 네 루자게 상근데 있다. 나서다 다다 로마 통치가 다 상임발에 공제 불러 있는다.
1: 공제
0: 불러 있는다. 다때 옌바가 땅 아촌나 다단데 땅 아촌 루자건디 마름 몰르선바가 루자 저요르모다.
1: 네리.
0: 다음 리즈가 총주 편성 노소 상가 간다시 변다 로마 생각도 텐시바레.
1: 네리.
0: 아니 진세체르스 그 다다 나초 다 변성 전진 종종 동다 효지 그 두치텔라 촌로제 신이다 상가도 힘도 녀와레.
1: 네리.
0: 다 땡우서데 가르 상가 메스완다레. 다 로달라라라. 다 던데기 넘바가 촌로도 상가를 빼나 로마도 소라 찌민데미고 무바침보. 생각을 템보가 넘바게 됐다.
1: 네리.
0: 세세도 좀 나초 다 로다 간다시나다 소소소니 상가 집에나 다 로마라. 무바이야바 로마라 카포리야바 땡 오마시가 상가 대소고 다 고절라 겐센디 말에
1: 네리
0: 요나 티 상가 대도 통치 제레다 리니시에 좀 데레 다 띠임 진세치 다 상가 진다 집에나 다 고절라 펜토 여본 거선 다 그 나랑 무선이나 다 다는 그 몬스진 거야 게다
1: 나데디 간다 그런 시에 고는 그런 거죠. 소브란드니요. 소마게 샘컴던 템비 샹글 망아페나 네기파 간다요니나 치기나 그거 그렇게 소브자던 다 소브중데 소브중 남바던 손이나 샘보 메용와 니글라 가니 그렇게 소브중 그지 노힌데 제앙아던 탐니 샹글잔데 망아필 나이나연 그렇게 노힌데 제앙아던 탐니 디 한치니 주셔 그 다 소중 남바던 손이나 소브중던 연나 솜정 람바 그렇게 소중 남바던 손이나 다 회응이 경청나 소중에다 대비전리 디켄가 회행이 그 능튼 망아즈 샹기 끊는니 그게 르글나 다위달이 샤이 초인이나 양치 샹기 끊는 아식 너무이나요 대시 주아는 요니 너머리 디한신이다 그 샹기 끊는데 게섭 니가시기다 땅에 샹기 끊는니 양치 랜드레 진란다 세모세 진란다 너무이나 다 게섭 그 와근 대완데 양식 지한 조니 너무 그 소라니 샹기 망아페나 양겜 스나르 망아요 그게 긴다구나 샤코나 대비전리 디한신이다 그긴 그 대랑 글렌스 탈호소소 특히 냠뇽 거런다니 길기는 손이야 돈이었음 넘어서가 길기는 누구 냠뇽 그게 타니 자신이야 그나마 갑다 멍포리가 망송 특지지 더니 지그터 길긴 그 차랑 그 지금 샌도 바이 난다 따대랑 길린 전 진언이 갑다이 논달라 지 가습 그 차대 난다 지그터 길긴 그 샌도 비 가짜 뇽뇽리 갑다이 나겠나
0: 제게 다 이제 다 나름 다 가려와 있는다 다 민원이 있는다 다 나츠 도도 넘바게 나츠 다 춘던르 코츠라 게데 히엔다 다 조체서 땅에 로달 자초세지 티 토미히리
1: 네리
0: 근데 나츠 땅 헨즈 땅보가 당세지 요르다 고무고 다 데리 친지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다 틀루지 소니 친지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로수고 마오니 마오 바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데인도 땅 나츠 로소노 이타히르 유체지 이타임바레
1: 네리
0: 그래서 일단 아주 소소고 텐데 녀사데 로다레.
1: 여리엘라.
0: 근데 아주 젠바 시엠바 땅 아주 뭐이 형한도 지요레. 뭐이 형한테 땅 아롱 거서나 로다데 임반데레.
1: 라소.
0: 진치 땅 아주 뭐라 린통 된부 그 시리가 뼈차. 용도 보고 소소 세차. 뭐래지 야라 희종 거 송소청 세사데 땅 로다레.
1: 나리.
0: 대임베 진치 뭐이 형한테 땅 로다자 추추레. 다 대나롱 내지 내 예말에. 디인도 마롱 군주타가 레와도 메나나 타케르시나 다자치오 모모 몬소치 로달라 통신통 동신 자초통 용데 쭈누 지브가 레와예 디르 코초가 자초통 용데 요나 타 마롱 거 포포모통 파요 머리 자카 타나힘 담블레나 펜바바도 니스메 바레
1: 나리로
0: 디타오데 니 나초 로소 리데나 니에겐보 다다 드라사보고 소소와 Gengin tamba nanchi chung, ta tutun namba kenda nga tsu hosu ka liden chini nyongzi nga sawa mumbu yere, yere na yung rong pansa tong, yen kesa la rehe re sona rong kogo sen lam pangha me pa, rong kong gantri de, rong kong senkyu de ma shuwa, gong nung chutu chi hosu ka jetsa la ni, yen nidin jo, 공주 봄아 봄이 제세 용토고 매나 좋아이
1: 나서
0: 도솔리데 양모다긴 표와쇼
1: 그지 시간라 되는 게 렌츠나니 간라가 루니스음 간라 길기난 손지나라 회팀스 좀 그 샤완다 특등 알랑 다와르다 길긴노 냠냠긴이 타니 예치냥 그 남바도 갑다리 일 지그더인지나 그쇼 길긴 거 리와즈난다 아다 소수는 그 같이 나오신 너도 갑다리 이제 진행 그 남바 석버드 그 아 길긴 남바 침득 남바 좀 손지나 소수 그 리스크 같은데 연나 소수 그 땅 달라랑 그 희적고는 바바이 고는이 탄다니 길긴 거 리와던 타 과진치디나 되는 그 렌슨 디낭니 길긴 남 손지나라 양 샤와란데 그 재선 그 토는 그 렌슨 디 잔데 당르니 되는 그 렌슨 더질다 땅 이제 진행 그 남바조 길긴 그 냠용긴이 탄다니 갑다즈가 망보리 논달라 향 특반이 과진치신 인간라
0: Yeah,
1: demo. Yeah, demo, Tahidelach.
0: Oh, yeah,
1: yeah, yeah.

0: chetl nyen kenan ba thungde sorin chetik ka len chin nang chorm lo chin ol ge sorg lo dang ger ger gin chimu kom chu gyam chin lag ti kung gi sam bin chu a si ke nam shil he ti me long che chen nang yo ba de tang din bi ya chi nyen kenan bi shib de nyen ro
1: Deyang ta siyam te gongsil nyamig samli tenbi da sikum ge tsaki nangto namtang deli chonshe ji da sikum damba kaki rimig da kopa na zi. Deyang da da ge gongni ngotroi no ge da ge zhong terka ge nang ge da zhong sim tsara lang da tang da kar ge nangto rika da da ge dani da long zhang. Dani da nangto ge long zhang no nang ge inja na da da ge chonshe rang zhang ge da sirna chari rimig na zhig da tang da te chukwa tsata goyon. Tetagli shamchi remigta along tang alonil amacha sinchi chi sekum ta loksa karte konas te dang dang dana da ga sechi ta chawa chu pas chi along ga sechi ni nyom bi sechi sam alone ga sechi j amacha ga sechi anga chapa navi sechi tu ta ga sin yama karu ga sechi dan ota nerg ding ga da si chi ga kor da ka zang ga ge song ga re da da man chen ni ji na da da ga ndi a long lo ne la ma chi sen da chu ji wu da chun xie zam zi dan de zhong nu de re de dong na da chi re zi na tong men ji na da long ga si chi in ji zi ge odan di da ga hui cha ga jia shu jian bun de na hong yi jia ra sim zi so ji ge zhang xing de na da ga ri mu go nu odan de re de dong na dan de in ji zi ge da da ga a kar ga da bi chi bo de ka si nang ga da ga yongtun zhen zhu da long zhen zhu zhang na chi re zi na long ga si chi dan ba la si long ga si chi dan ba la xil bi khanim peng wer xia si oda ngay chi gin dreshin dor di ri jiga ma ran ju de dang na da chi re zi na long ga net ju go na si ga ri chi zi re zi na da si ga nang ga niwa xe wa ga ri xe jir wa on di khan da da ma ten si da peng go ga si ki war oya de dang da chi long ne ju go dang na da chi chir tang ga da ga ga nang ga pa kha ta we na ka ge da ga sil bi kha ri Te dang da pakha ta wu ta ga tena chire da alunga no no mar to ko alunga ta cho tup ka ma re es ki war. Tene tro kha tak ta tembar sha si. Ta tro ka kha ta ten go es ki war. Te dang da achu da ga nyam nyong ka tang ni she li song na chire na lukha ta wu inji na ka ge tro kir gisi chir war. Te dang da chire na lukha ga alunga jom nu wu jim tsin tari. Aya tene shak tang kang mar yip kha tang si. Ta tro ne waram nyang wa chang zang chuk tang a si. Aya te dang da ka zang ga song go no shak chi gu. Tato ni kangmar chigo, tato ni ta yivkha chigo. Ta shiq ziri ta zo, chirtang ka shiq siko no, azo ta ga ta ndi shiq nda yongkong chire zi na ta niyo siko no tari. Chigri inja na ta ga, ta ga sokchik ka khag nang ni chira lenko no shiq karik tari. Shiq ziri ta zo chire zi na jindeng ka azo chul, chochang waka zi, chochang di nang ni kagi do no ti nga shiq siko. Te dang da jindeng ka chochang di nang ni tangmo ili do na nam siko. Te dang da azi nge tira da ga andi azo chi jambu da jitang e mar jambu da jitang na da kang yo go. Te dang da kage shak karik sa jawa. Aya da ga annam inja na azo njarka annam jambu da tsaqtang chara onja kage da ga xiga wa ka da namshi changmo mar toko kage makka ka. Te no tabka chari ya da annam reya zi da dikhan reshi jika yo. Te dang na kangmar re. Kangmar inja na da ga da da ga ndi rapa ga nang ga shkang. Odan dazo chomje zi ka da ga chari ya da da kang da inja na azi da ga khara da siri da rapa da chagi nang ga da ga kang da sa gu nu nilg da mo yo ka mo te tang na azi kang shi nu da ri da ra da kang da chari ya zi na rapa da karge chag da na da rapa ga karge da ga chi na da kang le yo da ra rapa zang na da chari ya rapa ga thas gu nu 다다가 르파데 인제나 그렇게 소뚜이나 뭐 저던가 다 르파지 지 샤무에니 아주 르파 장나체 소뚜가 남바다 아주 처벌먹게 통마탐나 대당다 디 십탐치포 아 샤크긍에 돈우 디냥하다 강마르스 그래 되게다 아주 당마에 나츠레즈나 다다가 하시 땅 르파이고 속땅 던조니 르파르가 저기 동이 다가다가에 땅 던조니 다다가 차가나 지리 아 얘는 어찌 되나 다 가식도 용도 나 식도 다 저래즈나 다 강마르지 다다가가 당마지지 좋아 마샤리 타조 다가가 삼바사 진전자 다가가 다다가 도무 아 다 사마가 나와서 조건 오더리 아야 따등 젤리지 셴나 저래더나 다 위성산이 그지 바트지 도무지어 바트스 코노테 인제나 다다가 아주 셰록 도무 아 다 인주 텐트크 츠가리다 셰록 로로로로리 드케 다다가 조건노 아 샤바트지 지거리 샤바트기나 셰록고는 왔다 카드가리 아니 저거는 능왔다미 드게 지거리 대당하다 그렇게 구수고 코네로다 지라 리코이너 아 리코다 디디디 아 대당에다 지레나 리코티는 왔다다가 라프스압 대도니 종스압 담오엘리 디능아 되고노 당마이나 담오 아제 대당나다 당상이 전나 아주 보트지요노 라사송나 특바즈가 샤무라무즈가 담오 통조노 코르즈다시 그 통조 가이다 그죠 어 대당나다 다가 보트가는 거 코지엠부터라 리콘 리콘다 당상이 전나다 시그다 아주 아 시급 상거지 당접 찬리거라 차셨고 아 리코트 통나다 지라 접하는 거 게트 칸노마이 탑거지 셰콘트레 되게 다 강머땅 젤리셰나 어다 도모라셰키 오늘에스 다니다 옙카스코는 데인저즈코 다가 옙칸데 어단 덴제시 익탄 나마나 추요소크 리자라다 다가 데스르 무치가 다가 벤드량 홈부 아 화든 제즈근 자와 어담 벤문스케 용적 벤문근능나 처리해지는 안 되겠어. 로엽지와 달라 종세식시에 나스 아 다다게 일패무 치와 러다게 다 하론바 저송 남성 다가 한바 척발라 다가 셰프르 능영스 어다 사자라라니 처리해지나 다가 하론바 아 조고누 쟁고 어떠 쟁부터 다 처리해지나 다다가 옙카리에스 아, 리더라다 송르브스던 셰적 아랑종 소시지 공톤 셰르튼 바타나스 디케크다 공톤 셰던 아더인디게 티나치레즈나 타 란디 옙칸데 인자 로치긴디비 샤 감부영 마임바 샤 글론바영 마임바 저송등 담바 어단 더다치레즈나 타타 옙카인스 되게 따다가 옙칸데 치레즈나 찰니 속다 폭비니등 세르거 위위 동트 저바 마임바 텐로니다 왕조도 루식냐르이다 아 감노 렌샹 다가 저송덴비카 도무즈케냐다 차스키요 다스나다 다가 예프카스키요 테다다 아주 오크사장이나 당상이나라 주고노 하캄부터 근카 다 아주 다와 저와 직직게데다 하캄부지다 땅 하캄부터 다라 시르카도 토르나다 머브가지 테다다 아주 다가 하캄부카 그 특박구노 도모요카지 아 어제 워크사장도 천우 답고 당마이나 지금이라 도모라 메이크 대단하다 하거르스 저만데 냐츠나 그게 냐츠가 있다가 아르그니온 아르그치가 다 공리셨고는 하가티가지가 감가지가 대단하다 하다시가 좋아심니 그게 도모이나 리더런 다나셨고는 그다 점아요니 도모이나 말다 카 점아와기 요는 말 그게 루오는 아 아르그치가 찾으려지나 다다가 우체지 다 존다 산이 암두가 쇼온다 산이 우체스코 우체 나처럼 망치신 이제 나는 낭주리 다 낭초 그릇이 좋아 아이라 다다가 치그라 점아젠부 다들이 대인제서 그다 교박는 아 르그땅은 된로니 교박 카다미다 사치사송 비리 지금이 다다가 아주 시카라 대톤디 사티고 타도 랑이 어사고 노다니가 다가 어가주 파이니 다가 우체세라 어 대인제 나다가 다가 아르가 니와시 아 대한신이 따다가 딱시고노가 옙칸도 담아주기요사제다 너더라 라크르마토니 그게 르그네주즈게 까니도 무진소고 다 대노 답고 아주 휜촌다 나정 사우셰케메 리더라단 디 휜촌인제나 다가 땅상 아 이탈리 수일리다 땅 유럽게 작금나 아 다가 파크하데다 옙카도 조고 소거다 파크 끔이 쳔보일리 랑땅 던조니 다스마일리 기땅 라카 차게리 데헤다가 능가 쳔고 랑이 쳔감기적땅 다니다데 다가 다 하르노츠노리 크르게데 리제망사오 끔다르쳔 다다가 크르게다가 뉴마일리 다다 지근능아 칸닝글로주데 가이즈고노 오다따따윈제 루치그중 거르코니 데당 루 니리섬제랑 거르코니 토모라 요스코 데당나 다다가 아차즈고나 파카다 다다가 그 디초다 렌소나다 라카가 노후다 직농부가 유활리 제당나 다 가역고 다 하다 다 다른 어마루이 돈이 능나 처매니 안음지게 요니 샤워 샤워리 니 잡다나 다 그 그거 치가 장식도 좋아 그 당무 당무 아 지금 닝에 지 해클리 당는 된다니 어 당무 와 그 다 당무 속이 와리 어 다 뜨조다 처리즈나 다 옆카스고 옆카는 그 차당된 바 당무시 다다당 시공총실에서는 아주 당선이 중국 로쇼차가 야머리가 정용머리가 주고노 다당선 안디 스촨산이 아주 총문산이나 스촨한데 탕이노 답고 언더산이 용고노 다 야르크 라지스고노 아 파카다가 옆거적거노 어다다리 대인제나 망치시 감이더리 양능나 감메니도 모라요너 다다가 공니셰군 대르근다도 모라요와리 대당나 디카그르스 치르와 대인제서 그 영당성 다크지 당성 인제나 당마가다 리터라 리그요사마리 다 당마이나 치레즈나 하타다다가 하타 샤리타조 시당은 던조다다가 하타다다가 쿠마시모 아 직직 섭차 아 치사 뜨모능아 다다가 안디 자즈고너레 과이 아 대게다다가 아주 흥근능니 흥직직 점아 심부쟁고 어 뜨모가 또 니위리 딱하고 또 뜨게 되다다 그렇게 어다 점학심 보이니 아 따다다가 아주 중국 능크거다가 다 섭쇼고 사큰 망하니 따다가 세거근다 당성라 망하된 거니 따리 대당한 디르스 저반데 인제나다 어 옙카즈나다 앙엔즌테 산조거즈노 단등 잉고트이 주차진즈나 만치나 아주 능고트이 주근다 뭐 고크메 그때노 답근인다 니츠게즈 직셴노 점선테 아 대당나다 다가 디 옙카즈 코노다 도모스 대단하다다가 워름 냥와 청성 축등 어가 시다 롱데 아주 워름데 안양송나영 장아스키어다 워름 공닝 오츠게지 이땅아 아 대존이 청성 우스군우다 청사르와리 아 대단나 아주다가 공닝 인제나 단데 이그너츠게 허도소크 워름 냥위 청지다가 리므그나가 따지오크 단데 인주스라 워름 냥와 시그레 대네 청성 시그레 안더카라 다다가다 알롱아다 아 초등가시 아다 알롱 쭈치고가 다 사마 쭈다 쩌와 옌스케요 옌치니 쩌레즈나 단데 사츠와 머지진던 겐다나 다 망아메 근데 정의 존노 답고 쩌레즈나 다 리라 금니 쭈던 거지 단데 아 니 사마 마리 금니 쭈운데 영 쭈다 쩌와 옌지 알롱 아 테존니 털릉이 식바만 거 옌지 털릉아스고 노 쩌던 단데 아주 사마 마리 고 단데 아주 샤와 쫄름 거 콘스 쩌와리 아 테던낭 인더니 단디낭 거 츠근더강 인더니 말랑 아 단데 인제즈 거 털르즈나 아주 강티 럭티 아주 대다다가 안음식이 됐던 시화이나 저래 얼롱아 패나스 군우다 드리 대존이 에르첩 권율 방울샤스 아야 단데 인제즈 그 다다근디 서스군들의 에르첩스 군운데 아주 아예르마 아예르마 인카즈리 아 대등나 아예르마스 군운데 다그 아주 중망하는 나라 에르지 뜨게 치죠그 단데 지금 서스군은 감끄지게서 죽이야 아지다가 아예르마즈나 그지 감바가 아 야다더라 마셴니 아 담무즈르 모 캄케크당니 테이다다 에르마즈나 에르마시 아 요크즈나 오크스 키넨다 어 담무크즈 오케노노 어다 테인사리 테조니 고뉴크르사 어 저완다다 다가다 방스케 요레 테게다다가 알롱가 네다다가 에츠프타다가 고뉴온다 맙상가스 테조니 고파타타 마투오스 코노타 고파 차르탕니나다가 고판다 소크르타 고파는네 고크찬다 롱아 팽그라 대단하다 고파그능나 리고 망아요노 탑카 고파 탐치 마투오스코노 사탑득타나루 투 마투스코노 안다다가 쵸메커드스다 아 데 마초치메커 쵸메커스코노 트리아 다다가 휘죽드나 아지 나파 조촘제즈크라 다가 조 나파 조 카자치티나 아로 쵸즈게즈 인키코크바 키나 쵸 쵸모레드나 아다 키나 마쵸응거트세치나다 마투오스코노 낭톤트리 아야 더니 아가탕 소우치는 초탕 어지다 아 자르가리 데조니다 소우치스코노데 칸케인스코노데 데탕나다 아타다가 롱가타가 세피그스처와 옌스 더니 영커게요 샤와초롬그 나톤츠게 톤톤 다 소탕 토랑 마캄 리포 짱다 마지긴 조리 방월샤스 아다 솔스코노 공모리 토랑스코노 나리 하시리 데다 타카 만캄드즈니 예다지 아 나빠져 세체즈그라 아로추 능리 공리다 추 타가다라 바크만데 코스군 우다트리 테나다 치레 리포타다 치카만 조스 아단 졸리 방머샤진 조조 드규 레규 리칼리 주다 탐치 보다 지금 아 담아이나 치레다 다사마 안디 쯧구나 알롱다 조마 탑스키 와레 되게다 신더니 인제나 다 시땅 쫄음니가 잡치가 용기 와 아 쯧땅 인제즈 그 주다다가 아 신더라 쫄음니가 저 담부요 와레 아지 시땅고 눈더까라 쫄음가 콘스 디나라 촌나리 아야 더니 치레즈나 다 와카 년카 카위하 Goha, Nawa, Raha, Tsoha, Tenama, Pongwar Shasi. Oda, Khaganangni, Darka, Pongskiyo, Ta, Waha, Ta, Walangkha. Tetoni, Ta, Radak, Hanyangkha. Radak, Khawakha. Tetoni, Radak, Goakha. Darka, Ta, Manchila, Suna, Riri, Riri, Ngoshtu, Iki, Ta, Inu, Tapkun, Ta, Nimapshe. Tetoni, Radak, Nawa. Ta, Ta, Dino, Na, Sun, Ta, Huenyang, Inu, Tapkun, Ta, Dino, Yigi ta shiga namana tsuchi jo. Kutige ta ta ga huinyang chedigi nar ka ga de kutak jawi kutak nang na da namana tsuchi jo kara. Dana ono dana nawa ta ziyo ra napta ga naa ta ziyo re tangma huinyang ka nang na. Te ta ta tangsang jina ka naa abzi ga naa zin riga. Yenju chale niga niga nchik nari. Tangma ta ga nawa skur ta zo ra napta ga naa ondara nchanari. Nawa zidhik nchanari. Te ino tabka ta niga chedigi jo nara kamu ziri ya. Ta lukhar ta chu manchung ka ta ka yinyang ta zo yinja na kshi ka ta ta yu kani ta musri. Tige ta ta ka nawa ka kha, teto ni ra kha, khtsu ka kha, on dar ka ta ta ka manpan ta panggo suki wari. Teto ni ta kha, un kha, kha kha tenam pangwar shazi. Andani yang chareza na ta ta kha ra, un la ka kha, kha kha ra, tar ka ra pangwa ta un suki wari. Tani chareza na ta lukha, go kha, kyang ki kha. Tan dini go kha indi ta zo tsarezi na ta shargu kha la kugi wari. Ta ta ga zo lkha, shargu kha, teto ni ta ta ga chanka kha, kuu skono da zo kuu zi tamo yang shazi wari. O tan darka ra manchila suna ngochoi la. O tari te tang na sham kha, teto ni ta shie kha, shikha skono da ta ga nchawa skono da zo shie kha ri ta karki ka shie skono. Da tamche po chiz na chok rangshin kha yensi. Tidana ta tamchila ngagazi, chota ngagasko no ta ndarka ta chirezna ta alunga sepchi yenski wari. Tige ta alunga tang changwi sepchi sozi ta alunga ta chartanga juna yenchik machik chukarika chogori. Tidana utapkan dani injana ra ta alunga ra changwa niga dungda chembu ta suun de songi wari. Tidana ta ndi sepchi ka kondike yenzi shi songpa taras. Shyamji rimgita daga longgasi te tagli kashi kona na zi ta rimgita nga kankangshiko na rizina ta shig, kangmar, yifha. Teto ni ta varam nyongwa. Tani ta ngay kongni shen nuga ta daga chijigo nuga changzang. Oya, teto ni lkha. Teto ni ta gukkha, shar gukkha. Otan dachurka chirizina ta along suchi ichi kuga daga khayenski wari. Oya, tani ta chizigin ta serchiz gata alone kasi chila skunu tare ta alone kasi chila awaju awai khatang chudang as tande yigi ga nangna chares na mawi khat zio ka tande ngoma she chiz kan da ignor yin ni na ta ngin zeng gun ta zu chön ma shuni kirge nang tun da mos te da ta da ga ignyang tagchi nar ka ga wa ga khat zio Ritara tan di nang na netun zo nu chere awaag kha thangma chatsiga shungu zhori. Oya, te tang na thangma chatsiga ta yunggu du meka. Ritara tan da waak tukni zare ndi taga maungwa na shepa tongju ga nise zhigni yin sunu tayin. Te tang na taga waju. Tan da waag kha inni zhangta tangtang na chere ta na alone la ta taga chukta ngaasi. Ta awaag oma ta inge zaka ta alone la ta chukta panari. Waag oma inge na jizhaga ta gumpari. Tētāng tā wāg khānta tāg tā tāg lōgan tē pēn pēng rē sāmga. Chikā tāna kagē tāg tsgēzā chik sīlvī rāngshī inji rē sāmga. Tētō nē tā alā wāg khā. Tāndarī yān tā nā wākhā zī kriyo nūr kā wākhā. Tētō nē ānyān jī khānta yāng mahtū sī. Tānda yāng wāg chāzgū sāni gāng tā tōng jīnā chirī lō nē lā mātru kī mē zī nū tā nāng tūn tarī. Tāni tā chirī zī nā tā rāng yōng nā chuk tā ngā sī. Ta zhangyong sko nu da chirez na ta zhang taz na zhang tsir mo. Ayong taz iri ta zo azo chik tutang nu ga. Azi ta ga ndi sok inja na sok ayang mo re taz na sok tui zhong nu di nyang ayang mo re sik re. Ta chum hang nang nira goyong zi shek yore. Gopu sko nu ta tu me nu 아따 잼부리 다조 고용지 다조 지그 쓰고는 아주 사투사라도 나오나 지게 고뽀에노 마라 마사노나 가용무에노 지 드게라시죠레 당 홀맹거그라티노네 단더니 처레즈나다 가용스코티 아정슨 잠부 그냥 예스 대단하다 정슨 잠부 인터나 처레즈나 정서그노나 아정고지죠레 아정고스코노테 인제드까다 정스 두마지 따뜻스크 대단하다 파치 처즈레드나다 정스테 정히적고너모 정해 잡당노 띠냥아 처레나다 정용스 처레지 당이 다 고안을 루트게셰키오다 다 다른 셰파통지오 거삼거 대당하다 정용의 초당거 지다로네라다 정용도 패나시 대조니 처레즈나 고파타득 봉르샤시 아 대조니 에르츠 쯔우치 봉시다 예마그처라 대조니 다다 흥근 언더다 로네랍다 봉시 아 대조니 다 처레즈나다 다카 온르그하 아다 공리셔누고 시와크하 시하 어야 덴조니 정하 아라하 냐하 와하 시하디는 방울샤지 영드나영 와카 용도 대동나다 치레즈난더니 정그하지다조 정즈 서절에다조나다가 아주 러시 속식다다가 만체닝 오초이진 대동나조 진라무즈가 어다다가 아침 강제브라다 나오노다가 속식다리 대조니 라마그하 라하 아 대조니 냐하 아 대조니 왈릉가하 아야 더니 다가 실카스군 다시스던가 실카스군다도 시치크카스군 아무화 덤부거 다조타 운르 지 어 다흥 더젠부 있고 처레드나 다 그게 아무화 덤부리 대단다 아주 노르젠부 왈릉젠부 라마젠군 더 있고 처레즈나 다 아무화 더 카착젠디 아, 대당나 아무것도 다가 다쳤구나. 아무것도 다가일리지거리. 아야, 특히다 다가 시척을 하스고 논다 새끼요. 들가다 처리 시척을 한들가다 처리해서나다. 다가건디 로넬라 맙상스끼요. 특히다 번거거스. 아, 더니 처리해서나 로넬라 청력 산점 맞두스. 청 산점 까지 통리강도 통제나 맞춘지 맞노지. 아, 조그 청나 초당거지. 다 조그 청 합당나 처리. 조그 청성 사르와다 다시레즈나다 로넬라 페나시 아 다니체레 청근 사치르 축다 봉즈이다 청겐스코노 청즈게 비자기다 땅에다 아 차즈나 청 아틀거다 허처무 장구 디냐다 차스기 올라시 대당하다 다그 청 허처무 차치르거다 닥시거다 축다 봉고 통면엔다스기 와레 다니체레즈나 하르르 시송 봉르샤지다 하그능거라 하르와 시인제나 시르와 어다다가 점아주는 전부 들가다다가 봉고거스 데니 따빠라는 마들 쩍힐 마샤오 지단다 쇼름디 따빠라는 마들 따빠 따빠스쿠노자 아주 아드브리 아 단다다 아주 로그네인지나 땅성 아지타오너리아다 안디 쳇구나 실릭소르크다가 네크능나 아즈마지 단다 야르크크 쇼트렌나 도무즈가 제로카즈리 데이탄테 인제즈크다 크르게 아두데다 아트크치그니 아, 흔적적적 공화 뉴화 인제나 공화 뉴화는 나오고 다 지금 두마가 치기도 까지 뜻받아 감사 치기도 하는 게 의릉이 되나다 두드 공화 잡죠 대단하다 다 넷다 송죽느리 되게 다 아주 다 그 두쟁구 뜻기요 뜻바스꾸누들이 저땅 인제나 공화는 두 치기도 하는 디냥아라 아지 뜻바 치기도 그 뜻까지 뜻바 두드 치기 치기 다 지금 아주 지금 아 니 아돔가 짜그탈리 와안자무즈라 기교노 어다다 잼보다 따따빠리 대단하다 로네로나다 따빠기 요사다니다 만드기스키와리다 되게다 당선 아주 아메리카라 도모니다가 휜조캉들까다 루브 자긍한치 루브 자랑 앞치긍한치라 잠니 도모 휜조캉 요구모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대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질
1: 다는 비진지 디슬 녀르흐슴 옌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무가 가르튼튼 존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단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슈니 가르트글린 단들 심크니나 단식 안트급 지그니파 소놈 랑킨 톰비 알와 글음근자라 소돈 랑킨 톰비 글마 렌친 도마니가레 송미 가스나로

지가 야나고 아롱이 칼라일레나 달라일레나 칼라일자 무캉알리나

Halangi rogo kangur kalanyo, nari rogo tan.

하루일 정하염 두가가예 마샤족 실동이 딸 졸림이가예 그래 강아 좀 바꾸요

행하다가 요가

Yang

Harola

Ro sa de chena chong ga yang se wa go ro go min ro nan do ko na

Yang yang di sungai merkau, sungai muka kau jatuh, tak hilang.

I'm

Same good to go.

다녀가니로

Ajo nang shor nur zai chai

Doctor Nakarita,

0: 임바제 제데 그제 튠주루리 교다 코조 된자다 댐바 임바 방매 징류 서베 체바 당장 뉴징아 폐주다 조종 체리다 튠신 체다 댐베 도수기 튠내 말라 시제 차네 준토바 차교시 된유 계급 뉴규주 도수수 시장 리우타오이 롱아젠 중업에진 안주 공비다 된자라 지규르 차그 응아르베 레버 제데 산시다 낭소 산시 신장소기 도수 코조 겐린 딘시 족준라 균등아 꾸디 동와다 튠지다 코드 속조 진종제기 말라 퇴고 창도 동와 도수 데르가 징류 젠기 림주 림부르 교스 동와 도수 당장 뉴징아 서베 치바라 슝능 갸바 도수다 뉴규 서바 냠제 공비 동와에 존에 도그 라다르제 제데 도수 제주 딜랑아 쯤으로 립규로 꾸디동왔다. 뇌주 서베에 말아 추기 도수기 멍시 겔린다. 말아 뇽지기 뉴바 뎀베 야부체주 인시주유.
1: 디게 레코네 비웨네스 중국민망 의강기 롱아생기 차구 중업의 人气 두루추 공비 추시시바 니투바 점체 유바탄 추시티나 의세기 극도친 강교주교티 미빙도 체바탄 중앙 의강기 럼루 투장도 동화 섭슈변추로 뷰주 공비 동급의 제된유 추시티나 千里滩吞星电令军车及俄罗斯军马拉滩所用的特别几乎一速脱单马拉对吧滩俄罗斯军一顿四句拉切不进步的滩主席行律对比亚不切克俄罗斯在滩出北区冲着他就人心给女巴对比亚不切年没马修过去俄罗斯在滩提陆军滩同用的出现托基层的电部人也托把军车切盘 我在电铃坛给人给买了足用了兄弟今天所内提供给我在人的他去也不切给我切卡塞电影取西提南现在三对他参别现在我在这些对国吧谈平静冲着现在给客户表现特别足国盘我在帮面空别谈天牛级有的切片表现谈来去了解决的切盘官边给我在买了军队推上的动画给随我在买了推上的动画
2: 曾经我在了康教古地动画我在接触起初切入谈家庭动画的解决起初切入动古巴界定语据悉天南腾东国一考养谈孙秀一出境空白地恰那边听着我在冲着军区丢口民满小国的阶级进度就画了古地动画谈阶级牛从谈马脚谈蒙云娘之处民满小国的趋势盲途动画谈曾经民满小国的空白电部当天平静一顿来地不丢空白用画了古地动古巴界定语巴西
0: 这个雷公呢被人吃你先讲这个女主角的你懂你说这种人中国青女空白年学习吧接不下去年学能问吧的你们老些人让这个家里头别请给吞女军舰没吧的家切入清吧的你懂你说这种人到我周边爬的让这个准心吧的准心别家里头别女主角清水吞女落来的顿吃 加的十足他们来改行，逻辑主义轻松呗，能力做不松的，兼有所劝动，青年设计逐渐艺术怎准备的，逐个忙不行了，北美安南，北美春卡巴南边南边的点吧，准心的科技结构组别青江东南边人在，这里松江那边来改有，我说几句特人见证的，北美出生的八字，没应变就说说，出点规矩和大气性热情，你到你说这样了。 北京落在南国的街道站接待当的，青芒北京出生，全党就下层科学结构处吧。青桂秀树这边明明能住那里，全党松竹下层检查接班面呢，出点普及教育。龙阿镇中阿巴达，南芒镇的青女出的团结接班了，各地当我当对内，让业绩青女团来了，空白的偏执，我为我在推不脱不了尾巴的，女工马拉萨巴，穷勇啊，做准的。 女工独点几个组织起不来给咱点买来给别觉得花江陆秀老金青女老在杀掉的那几桌人刘建国一青女的帮美老真主的刚才三头八马赛他那里天多了顶色不下去的呀各地东头不得等到推进来给为女人女说的推进来特别所来把这些给吃不起吧 방매제규로소래기마주교제사주제체토바다 대가라 친류기 누망송주로 체주기 테레 현지 첩시덥체베 덥주진다 된유 친류당대의 체계응의제대 방매엔다 방매춘가베 랑게기 눈랑낭진라 띵규 용도동마다 누규랑딩게닌 갸도 도육교로 탑람사르바 고든체유 니슈낭 대동면바라 니동이슈쟁알로로 콜라시뷰 칭랑 튕기 제주시균 돈 통주로 찍다.

0: 사야 구점 심바테 퇴송불에 계제 숨점 바라봤다. 중국다 유럽 얘기 견돔 콜라시뷰 깨르기 친기 튠뉴대 조제 뚜는 하점 내기 표여진 콜라시뷰 친뉴 튠뉴대 최대 주심리 림신 구림 댐뱅아 가도르 제베 가제 퇴점수 레뷰
1: 디글레 군에 비웬 내수 사괴베 총라 떡위 도담 시겹주 내신도 체바라시나 因为罗谢人借用其出轨狼狗的大约长期根据俺帕罗瓦塔冲着国库盲图执行运盘文章总控卡吉塔提醒冲击人不送不塔西北卡路北中的列日数人控帕罗瓦塔吞索及年纪期盼准据直随来给话中大的体育通途动画索别能最全体盲错及连接清部级别内吞途就学 中国格定了我国级别沉浸落国的年数年度年数增额六十倍呢总控卡吉塔冲击了人不送不塔西北卡路瓦中大的级别客户数卡吉奇确定呢人控博罗瓦塔来的吞索期来的人均级名托呢格定垂定这座节的吉库托人控博罗瓦塔六七十九年度当年长夏镇最低人两了都市当瓦塔罗美库布记录当月级电影
2: 年度年数增额六年，他把人借用其冲着德国土壤地震期人际前呢，两国东当中被决定休息中年，他就住这个塘，他就进行预备替代，申请就拉什么来替补塘。罗努塘路边社区及总控呢，全忙为社区运行，休息替代三年提前卡罗瓦中大的级别落着，加拉什么塘之外预备塘，休息江边塘，休息塘之外预备住宿提供室内准备派的预备塘，卡罗瓦中大的级别起来及，筹备托呢人工保罗片。
0: 내든부르투튼휴금도지마라톰레더구토담디젠키게딤랑고구치베토눈긴나바무튜균춘체디칼로와종달치베케군기게딤탄지게체주나초주리체균바시디글레군에비빈니추니세공중국랑고르소레튼조기캡자체베정시리싱나탈루다와뚜버라뉴주사르베랑고르기따레랑고르사바치존치제 통마라 계제 촉줄에 깨봤다. 림제체나 도제티 통마라 계제 읍줄에 깨대 다워시뷰 치종치제 다워니기진 뚜마라 랑고로 치갸레 깨대 파는 침부용외 넘바 균종토비유 탈루다와 당분에 뚜베파라 랑제지 랑고 튼기다 치종치제 가수수로 치 책동 등기 읍중 어주다 뚜동다 치 책동 등기 촉주다 니동스비낭 뉴주사베 랑고로 튼기다 치종치제 가수수로 치국제 주미 직다 시도한다 치국제다 뚜동 세바다 디니 튜 충불에 가소소로 야자고다 청중하다 야자고다 청중 촉파리규 창조소래 롭진 랑고 튜리 사두심주 디네기 주린 지슈공키 뇌주사베 랑고로 치종치제 다르신 경유로 파조신유 주요겐기 폐주인 용조 레고다 튜세 사바카 아직 경유 뚜바티 뇌주사베 랑고라 만조기 악주 토바다 교구치로 친유 지주유 다와 듄바라 랑고르치 갸다주미 시드 숨동 치동 쳔바테 다와 공불레 갸자레고다 청중 촉파르바다 퇴송불레 갸자제주 계지다 청중 숨파르규 대낭 뉴주사베 랑고르 칭급중행하다 숨동 치동 쳔바테 다와 공불레 갸장하다 청중 듄파르바다 퇴송불레 덥직다 청중아 파르규진 달루 다와 당불레 듄베파라 랑고르치 촉지주피 치동 쳔바테 퇴송불레 갸자 촉주지주다 청중 게파베낭 뉴주사베 랑고르 친이게 곱주다 고동 치동 쳔바테 퇴송불레 덥직다 청중이 파르규 중국 랑고르 탑주다 세주 심주 디네게 토림 심주바 류펑키 중국 랑고르 튜네기 콜라시뷰 젠즈뉴바 균제 메바라 치로도신 요바다 뉴주 서베 튜네지다 시뷰 상저 딘테 치동 치제데 지피조레 도데 파뉴 용교로 대교 쳔바다 랑고르 톰레 파네 서바라야 교류 제주유 류펑키 중국 총다라 뉴주 서바다 링류 젠기 개공수 콜라시브리아 상저 댕유 튠제기 규비다 라제 추제기 치계기 촘레 그고 공 토바다 중국 랑고 길에 응아레 망웨 치계도 소르 주바다 치종 십슈 차제 주데 튠제 코나 총원에 림심 말라 젠지 고네 치계도 규베 조수 교류 안중은 바체나 로메도 치동 응아르신 교부의 고네 파주 윤용 톱주레 제주유
1: 디글리 코네 비웨네스 中国民办安康区二十二天前被年初联欢派了。讨论内容：中国民办安康区劳动委参见俄罗斯局目前来达的协议，让俄安康马拉给库州当地预备塔，目前接破六天安排的话，一天安排给盟友交出目前的六天雄雄。当我主编邓主图，前线安排塔，帮民安排。
0: 군평군평견수툰의기군평청지변조로툰의기군평청지변조로툰의기군평제기팔세티군평용기팔세리무투토와유바탄다와둔베더주투망녀르게레기군평짜미라장고르통주로게동삼신유바시 디랑게지 추법세 사르바다 숑제치베 금수남베 추로직제기 디벨락제 점링기 문든 제도 추법 춘기유 시도 중으로 식나 다당 작람 추쇼 로간니 계급기 표로 지동기 긍진 레저식 인라 롱아젠기 외제 시직젠기 당장 뉴규 딘시 디베 대교로 로공 시장 임바시 준신지 대록쇼 미세 토는 로글람규 유효강하고 국부침비교도 태가르 기주 인비 노블로 샤르게 별로 광동토 개발이 특주심 부르기 때문에 등시 교대 록쇼 말라 사르바 조준 체비 계급기 랭겐 코르유 명아라 점린토 준신비 축두까지 치수기 경수 남배 출로 남장시 인백원에 다당 장남 주수 로가 대랑아 준토바티 지계지 추법제 사신 형제 집에 경수 남배 출구로 전배 개공기 락제 유진 개돔 집아 자원의 각도 톱대 중국 로직이 점린 출로 가대토 최신 서버식 주유 시도 중으로 식는 다딩 김지 집에 콜로 지제라 돈 개제 십주심바티 김주 랑고로 충제 납자 축주이 지지제다 총받다 로그된 출구로 선배 뉴제지 교룡군교 체비 교수님 더부식 인배 다당 차감 추수로간에 로 고든 체교리야 치 가자르 교배 멍시딩유 로간기 초용내 로 동거 축지 로다라 추주 천와 통주로 십주점기 서두 장로 고든 토받다 센대한 도수 돈치 야다 좀주 춘주 토받다 영이 텐규로 뷰세 돈치 숨게 십주신이 용도 친데 수균 뉴규 장도 진보라 자수치 초보다 겹대 동초비 중국 비준시 코덴 톱주시
1: 디글레군의 비웬네츠 네동니 쇼저주르 초통 폭전 정숨중유 뉴와 시피 지변 지구 도튼 제구티 네튜 총회 신신 슬링 총계를 존여와 타 팅디 지구니 정숨중유 기 중캄 송종 팁살 헨소키 띵아 계지 예듀앙아 주 제유 공사 타냠지 토비와 타 제유 팅탄 주 레리카 기군준 제구 루미탄 사구베제 큐미갸 라섬 유무지 지구나 슌헨 튜모토 정숨중유 기 중캄 지변 유고로 고소신 팅디 구초 제구티 정숨중유 기 중캄 송교 탭자련조기 렌진변 쉼파 바이중커기 조교나규
0: 세계넘버초 공세선교린연준쇼게 바상함라다 렌지원두인 리젠겐 코로난겐 계산디 길라제
2: 아인다 다샵다 아인다
3: 쇼쇼쇼쇼다 아인다
4: 쇼크딘 카치 망라로기인제
5: 다디네스타 주유사제팔 지리쭉차축두 키랑 미사르 조르터미두 키랑 남이하 미사르 조르터미두
4: 인기말이
5: 창동에 랑랑로당나 키랑 미사르 디에네 조르터미네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글링게 공감상 샴레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선수구인 팅디리 쟁키 낭튼조니 어르탄 이렌키 튀기 젠줄러 섬시 강저 치바타 교와 강용시 집에 걸타 중국 기겐키 아즈 에비예 신뢰 리지 롭소르 제뉴 응외중 치뉴 치르동로 집에 걸어 토르키 팀줄러 딘네 코디 소베 단키 특수 메브스바 튜닝 강유베 걸어 중국 외부용 동키 냠묘리 티렌러 제시상 부코든 집에 걸어 而日过车同出东岔七落七把盲七歪起来了让不他盲错居马儿欺骗人民不离滚镇战人民别内屯不都屯别过了中国儿三对前年快乐西部冲下了西部七别过所引下面了听地里曾经当屯西部这那么先说